0: unique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Ae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Ae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1: 저희 Aesis Cosmetic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2: 프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 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3: 저희 Aesis Cosmetic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0: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3: 저희 Aesis Cosmetic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1: 저희 I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0: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1: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a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2: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3: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4: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5: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0: 잘 잤어요?
1: 한번은 아주 편하는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근데 경험이지.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그
0: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1: 그래?
0: 괜찮아져요.
1: 알겠어, 알겠어.
0: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2: 뭐 아침에 뭐 해 먹을까요?
1: 아, 야, 라면. 라면 합시다.
2: 배고프죠?
1: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 달팽이들.
2: 라면은
1: 찾아볼게. 라면!
0: 라면.
1: 잘 잤습니다.
0: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1: 김치 있어야지.
0: 오, 와우. 맛있겠다.
1: 야, 맛. 오. 이거 양이 너무 많이 인가봐.
0: 아니야, 괜찮아.
1: 아니야, 괜찮아.
0: 비주얼. 라면 먹게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1: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와중에 두 개, 라면 두 개.
2: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1: 그래서 두 개? 두 개 떼어 먹자.
0: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1: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0: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1: 아, 진짜? 저거까지? 근데 맛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이따가
0: 파래도
1: 이따가 옥수수도 같이
2: 좋아.
0: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1: 그러면 물 추가?
0: 이게 먼저 건져야 돼.
1: 아,
0: 건져서.
1: 네네네.
0: 그때 물 추가하고.
1: 오케이.
0: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1: 네.
0: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1: 그렇지.
0: 조식, K조식.
1: 아,
0: 됐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가서 가자.
0: 이게 원래... 가자.
2: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1: 아, 네.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아침. 아니야, 뚜껑 왜 보고 있어?
0: 여기 이렇게 뚜껑 있어.
1: 네.
0: 이게 원래 제거하고

0: 이런 이렇게 하면
1: 와우
0: 이렇게
1: 그럼 이거 넣을 때
0: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1: 형 이거 도와줘요.
0: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뚜껑 빼.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1: 따란. 움직이면
2: 아!
1: 더 심하지 않아?
2: 어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1: 오! 뒤에 있어.
2: 아! 아 싫어.
1: 뒤에 있네.
2: 아!
1: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어.
2: 아! 아!
3: 아! 왠지 무서워요?
1: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이제 라면 넣어. 도망.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걸?
0: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1: 응.
0: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1: 강아지예요.
0: 자, 먹어보자.
1: 아, 맛있게 드세요.
0: 맛있네?
2: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0: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1: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0: 이거 짠.
1: 짠.
0: 짠.
4: 와! 고소하네?
1: 바로 국물 맛이 나네.
4: 와!
2: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1: 그러네. 대박이네.
0: 형, 이거 같이 먹어요.
1: 역시. 맛있어.
0: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2: 캐나다랑 완전 다르죠?
1: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0: 폴란드는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1: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0: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사와 시킬까?
2: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1: 와!
2: 배드민턴.
1: 배드민턴.
2: 근데 좀 신기한 거.
1: 너무 큰데?
2: 엄청 커.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1: 나 바본가 봐. 와, 나가서 먹잖아. 와, 나와서 먹으면 돼.
2: 하루 종일 못 할 듯.
1: 둘,
2: 셋, 넷,
1: 나, 다섯, 여섯, 일곱,
2: 여덟,
1: 아홉,
2: 열.
1: 일부러 했어?
2: 아, 더. 씨.
1: 열개 베이비
2: 가자
1: 챔피언.
2: 아 개 더워.
4: 또 꺼내.
1: 아 해본 적이 없어. Let's do it.
2: 해보자.
1: 허! 허!
2: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이걸로 해봐요.
1: 아, 준비됐어? Alright.
4: 하나, 둘, 셋!

0: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뭐야 뭐야 서커스야?
1: 야!
0: 어려운데?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몸 말고 이렇게 이렇게 와? 와?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 있었는데 근데 까먹었어. 아 그냥 이것도 부셨네. 아니야 맞아. 아 이거 부시면 돼? 서커스네. 서커스 아줌마 이것도 부셨잖아.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래.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좋아. 준비해줘.
2: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0: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2: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0: 아, 네네네네.
2: 여기 껴.
1: 와.
2: 이렇게 하고.
1: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2: 아이.
1: 아이스 아메리카노.
2: 있지.
0: 또 화려해.
2: 형, 나는 포기 안 해.
0: 와우.
2: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0: Is that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줄걸.
0: 내줘야 돼, 그치? 형이 할래요?
1: 뭐야?
0: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2: 봐봐, 이 돈 너무 좋은데?
0: 딱 좋은데, 이 돈. 됐음?
2: 여기 줘요. 아, 봉투, 봉투.
0: 봉투 준비돼.
2: 오케이, 오케이.
0: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거 줘. 그러면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2: 된 거 같아.
0: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2: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0: 있어?
2: 하나 더. 오, 땡큐.
0: 미안.
1: 맛있게 주세요. Let's go.
0: 짠.
2: 짠.
1: 오.
2: 괜찮아?
0: 예예예. 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2: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1: 밤새까지?
0: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분들만 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2: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0: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2: 갈까?
0: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가까이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또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이네.
1: High fashion. 어, 얼굴. High fashion 그 예제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오케이.
1: Okay. 여기 여기 와서.
0: 얼, 자.
1: 하나,
0: 하나, 둘, 셋. 오케이. Okay.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너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됐어. 나 아저씨 포즈.
2: 예,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원숭이야. You're a monkey. 이제 말이에요.
2: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1: 아, 그러네. 무 시즌.
0: 무?
1: 끝났어.
0: 아, 아닌데?
1: 아니야?
0: 아니야, 형.
2: 뭐야?
0: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되는 거 저거 감자야.
3: 와우.
0: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3: 너무
0: 여기 강원도.
1: 너무 궁금해.
0: 강원도.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1: 아우.
0: 아니면 해시 브라운.
1: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약간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0: 감자만 건강하네.
1: 와우, 이거 뭐야?
0: 이거 뭐야?
1: 와우.
0: 어? 소?
1: 소.
0: 와우.
1: 대박.
0: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좀 생각했는데.
1: 안녕. 오, 이제 냄새. 아, 예. 이제 예, 농장 냄새.
0: 소.
1: 너무 예뻐. 와우. 그리고 검은색 소 있네.
0: 맞아.
1: 와.
0: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1: 와,
0: 엄마한테 혼나.
1: 아, 이거 클래식. 캐나다. 캐나다 소.
0: 그게 아마 젖소? 우유.
1: 오, 우유 나와. 큐정 좋아. 오,
0: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가 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1: 아, 예. 네. 힘이 너무 세.
0: 아, 똥냄새 너무 심해. 어, 이거 알아, 형?
1: 아, 아니요.
2: 이게 제가 컸던 물.
0: 이게 그거 몰라?
1: 오징어 게임.
0: 무궁화 꽃이 피었어.
1: 아,
0: 근데 피었어 지금.
1: 한국의 대표적인 꽃
0: 아니야?
1: 국화.
0: 국화?
1: 무궁화.
0: 우리 콤보니 찍어줄게. 애견남. You know?
1: 제가, no.
0: You know 애견남?
1: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1: 아, 맞아요.
0: 테토나올 에스트로겐 남자.
1: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1: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1: 네, 진짜, 예.
0: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4: Oh, hello, what's up?
1: 안녕하세요. Yo, what's up, gang?
0: Hi.
1: Hello. 안녕하세요.
4: Nice 안녕하세요. To meet you.
1: Wow,
0: nice to meet you.
1: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1: 홍천 MG.
4: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
4: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4: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 있어. 아 맞다
1: 다녔어.
4: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안 했네. 네. What's your name?
1: Paul.
4: Paul.
0: Matthew.
4: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5: I'm Hot Potato.
0: Hot Potato?
5: Hot Potato.
0: 뜨거운 감자.
1: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6: 저는 보보입니다.
1: 보보임?
6: 보보.
1: 보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뜨거운 감자.
5: My name is Jojo.
1: Jojo. 아?
5: Jojo.
1: 그 일본 만화 같다.
4: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1: 조씨.
4: 네, 조.
1: 그게 조씨 아니에요. 조씨.
0: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 어떤 거요?
0: 몇 살이세요?
5: How old are you?
7: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4: 오,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1: 그래서 형.
4: 동안이시다. 보보, how old are you?
6: 96.
0: 96, 동생.
4: 94.
0: 94.
4: 32.
0: 저는 95.
4: 오!
1: 아! 폴! 41살.
4: 와!
1: 진짜 나이로.
4: 와, 대박!
6: 41살?
1: 대박, 진짜.
4: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아, 형님.
4: 아,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4: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 물총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4: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폴 형님.
0: 아, 물 채워 있네? 근데 물 없어.
1: 형님, 뭐. 아! 잘 됐어.
0: 오, 시원해.
1: 아씨. 아!

0: 그냥 우리 다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좋죠. 이렇게 잡으면 이 다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다슬기.
1: 네.
0: 다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다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2: 어, 가자.
1: 고모님 잠시만요.
3: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 왜, 왜, 왜?
1: 바구니에 지금 계시니까
4: 괜찮아. 공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앉아.
4: 아, 여기인데.
0: 있어, 아마.
5: 있어요?
0: 왼쪽.
2: 봐봐, 봐봐. 너무 많이 왔다, 봐봐.

0: 또 고기가.
1: 그러면 이거 삼겹살이죠?
2: 이게. 아, 감사합니다.
1: 삼겹살 이렇게.
2: 이거 이거 먹어요.
1: 찌개. 된장.
3: 된장.
2: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4: 대담 한번 드셔보세요.
1: 그래서 맛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4: 바로.
1: 오. 오.
2: 맛있네.
1: 와우. 다르네. 와우 와우 와우.
0: 바로 고기 쌈.
1: So fresh. So good.
2: 너 쌈 사 먹어야지.
1: 와우 와우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2: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그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삼삼오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1: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5: 스텝으로 처음에 도와서 일을 하다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2: 네,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4: 쉽게 쉽게
0: 쉽게 고추들한 거.
4: 계란. 너 뜨거워서.
1: 오케이. 조금 뒤로 갑시다. 그냥.
5: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여기 서석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4: 저는 이제 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됐거든요.
1: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청바리는 거봐 맹맹맹.
2: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1: 했드래요?
2: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1: 예 먹었드래요.
2: 레요.
1: 먹었드래요. 했드래요?
2: 여행 갔어요?
1: 했드래요.
2: 여행 갔드래요?
1: 근데 요 주로 갓드래요 맞아?
2: 맞아요.
1: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갓드래?
2: 그건 갓드래 아니야. 반말은
1: 야 내가 갓드래.
2: 나는
1: 반말 없드래.
2: 나는 반말 없드래요.
1: 없드래. 아 근데 제가 나이

0: 형님은
1: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2: 제가 원래 폴란드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요.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대로 그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3: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0: All About, where we explore all kinds of knowledge. Now, 1 o'clock is 한시 in Korean, but 1 minute is 1분. Why is that? Well, crunchers studying Korean, have you ever had a moment like this where Korean just stopped making sense for you? Today, we're uncovering the hidden rules and surprising charms of Korean that you won't always find in textbooks. We're joined by Professor Hwang Seon-yeop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님,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how. Hello.
1: 안녕하세요. 서울대 국문과에서 한국어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선엽입니다.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So that's Professor Hwang Seon-yeop. He's teach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language at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ll, Professor, Korean has become incredibly popular worldwide these days. So as a linguist, do you really feel that growing interest? 교수님, 요즘 한국어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피부로 체감하시나요?
1: 예.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네. 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0: 아, 네.
1: 더군다나 한국어를 말하는 외국인은 더 없었죠.
0: 그렇죠. So when Professor Hwang was young, he did not see many foreigners around within the country. And he, of course, didn't see any foreigner being able to speak the Korean language.
1: 근데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네. 한국어 말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죠. But these days on the street, he sees so many foreigners who's able to speak Korean.
1: 예, 대학에는 더 많은데요. 네. 1년에 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어학 연수생들이 네.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0: Wow. And in universities, the number is even bigger. Foreign students who come to Korea to universities to study Korean for a language study program is about 100,000 annually.
1: 예. Wow.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에서 예전에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생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요. 네. 요즘은 한국어 배우는 학생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0: 와, 정말요? 예. Okay, so even in the States, in universities, the number of students who learn Korean has surpassed those who learn German or Spanish compared to the past. 와, 진짜 놀랍네요. 네. Okay, what a surprise. But you know what? In the past, learners might have known just 안녕하세요 or 감사합니다, these simple terms. But thanks to K-dramas as well as K-pop, foreigners sometimes use surprisingly detailed and specific Korean words. We'll be learning from you over the next 2 weeks. 예전에는 교수님이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았다면 요즘은 드라마나 K-pop 덕분에 한국인도 놀랄 만큼 디테일한 네.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교수님께 한국어 특강을 들어볼 텐데요. What will we be exploring in each of these two sessions? 앞으로 2주 동안 각각 어떤 한국어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1: 예, 오늘은요 네. 한국어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0: Okay, so today we'll be learning about the general idea of the Korean language.
1: 예, 다음 주에는 네. 한국어와 관련돼 있는 역사와 문화, 아. 한국어 속에 녹아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And next week we will learn about the culture and history embedded within the Korean language. It's going to be a fun 2 weeks, so do stay with us today as well as next week. Well, let's begin with Korean on the outside, Korean in the wider world then. 그럼 오늘은 먼저 한국어의 안과 밖, 세계 속의 한국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Now, Korean words have even made their way in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which is something that I'm really proud of as a Korean myself.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한국어 단어들이 대거 실려 화제가 됐잖아요. What kinds of Korean words are now included in the OED?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실제로 어떤 한국어 단어들이 실렸죠?
1: 예, 예전에는 네. 태권도, 온돌, 김치 뭐 이런 단어들이 실렸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한류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0: 그래서
1: 막내, 네. 오빠, 언니, 뭐 대박, 화이팅 이런 단어들도 올라가 있죠.
0: So in the past, something related to the culture, for example, 태권도, 김치, or 온돌 were added to the dictionary. But these days, words like 막내, 오빠, 언니, 대박, or 파이팅 are added to the dictionary. 네,
1: 예.
0: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 네네. 예.
1: 옥스퍼드 사전에 네. 등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단어를 올리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0: So the criteria or the standard in which you can be added as a word o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is quite strict.
1: 예, 그러니까 몇 회 이상 나타나야 된다든지 또는 네.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쓰여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그 네. 기준을 다 충족해서 사전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it has to appear a couple of times. It has to be used over a few years. So they have those numeric standards, you know, quantitative standards that you have to match in order for that word to be added to the dictionary. And all these words have met that standard, basically. 아,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이 쓰였다는 뜻이네요.
1: 그렇죠.
0: 예. 예, 자주 등장을 하고. 예. Well, what does it mean linguistically when Korean words are adopted largely in their original Korean form? 그럼 한국어 발음 그대로 이 단어들이 실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그만큼 한국 문화의 힘이 네.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Oh, okay. So it really shows that the power of the Korean culture has spread and influenced throughout the world. All right. Well, I'm really proud once again. 네. 네네.
1: 어떤 말을 억지로 사용하라고 해서 쓰라고 해서 쓰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쓰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한국 문화가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이죠.
0: So when it comes to the use of words, you just naturally use them. You can't be forced to use a word, right? So all these words that have been added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they have been naturally us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thanks to the spread of K-culture. And that's how significant it is. All right. Well, we also see uniquely Korean expressions like skinship and fighting, like you mentioned, being used outside Korea. 사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국식 영어들 있잖아요. 예. 뭐 skinship이라든지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화이팅이라든지 예. 같은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예. So what do you make of Korean-made expressions like these spreading into other languages? And 이렇게 독특한 외래어나 표현이 역으로 전 세계인들의 일상화가 된 이 현상도 신기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 예,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네. 화이팅 같은 단어는 잘못된 영어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0: 그렇죠. So when we were young, we were taught not to use English expressions such as fighting because it's a wrong expression, basically.
1: 예,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파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와서 우리가 아. 화이팅이라는 말을 만들었었던 것인데요.
0: 아, 네, 네. So in the past. Japanese people used to say "화이토," and we brought the language or the expression from there and changed it into "화이팅."
1: 근데 요새는 화이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0: 그렇죠. But these days,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is word "화이팅."
1: 예. 그래서 심지어 철자도 네. W-H-I-T-I-N-G와 같이 쓰고 화이팅으로 읽는.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F-I-G-H-T-I-N-G도 올라가 있고 이 두 네. 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people even use it in two different spellings. The first version being W-H-I-T-I-N-G, whiting. And they also have the F-I-G-H-T-I-N-G version. And both of them have been included in the OED. How 네. interesting.
1: 한국에는 F 발음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호나 후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그래서 화이팅이라는 단어를 화이팅으로 받아들였고 네. 이게 오히려 세계적으로 역수출되어서 화이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0: So in Korea, we don't have a letter to express or pronounce the F letter, F. That is why we change it to like 화, the H pronunciation, and so we read fighting as 화이팅, and that has been in turn spread to the world. All right. Okay. Very interesting.
1: 네. 그리고 스킨십이라는 단어도 네.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네.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영어에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And even the word skinship, it has been spread worldwide through K-content. It's used on dramas, movies, and some Koreans, including Professor Hwang, thought it was an actual English word, but it's non-existent, right?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맥락상 이해를 하고 그렇죠, 예.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예. 사람들이 예. 네,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Yeah, so they understand it based on the context of the K content, understand what it means, and start using it. All right. Well, Korea once borrowed heavily from Chinese characters as well as Western languages. Now, Korean is also exporting words of its own, just like that. How significant is that change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옛날에는 우리가 한자나 서양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단어를 이렇게 수출하는 언어가 되었다는 게 언어학적으로 놀라운 변화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문화가 강한 언어, 힘이 강한 언어가 그 반대인 언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0: 아.
1: 바로 라틴어가 프랑스어나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고
0: 네.
1: 중세 때만 하더라도 프랑스어가 영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지금 영어 단어에는 라틴어나 프랑스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0: 맞아요. Actually, linguistically, it's a very simple principle. If the power of the culture is strong and the language is strong, then it naturally influences other cultures and other languages. For example, in the past, Latin heavily influenced French and English as well. And today, many English words come from a Latin word, you know. So it's only natural linguistically.
1: 네. 네. 한국어도 예전에는 중국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1: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0: So Korean also was heavily influenced by Chinese in the past, and in the Goryeo period, it was also influenced by the Won as well.
1: Mm. 예, 원나라는 몽골인들이 만든 나라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원나라 시기에는 몽골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0: And one, the past country, was actually made by Mongolians. And so the language was influenced by the Mongolian language as well.
1: 그러니까 보람회 할 때 보라라든지 또는 임금님의 식사를 옛날에 수라상 수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0: 네.
1: 수라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몽골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0: For example, there are Korean words 보람회 and 수라상. 보라 and 수라 comes from Mongolian language, the Mongolian language.
1: 예.
0: Interesting. 네.
1: 근데 지금에 와서는 몽골이나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수입되는 단어는 거의 없고
0: 네.
1: 오히려 한국어 단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그것은 한국의 힘이 또는 문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0: And these days we don't really get influenced by the Mongolian language or the Chinese language as much as the past, right? But these days Korean words are exported worldwide, which means the power of our language and culture has grown compared to the past.
1: 따라서 언어학적으로 신기할 것은 없는 것이요. 너무나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0: So from a linguistic point of view, it's only natural for this to happen. And so it's not that surprising, is what Professor Hwang said. All right. Well, more schools and institutions overseas are offering Korean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too, Professor. Why do you think so many people are drawn to learning Korean? 요즘 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정규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곳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어랑 스페인어보다도 더 많이 배운다고 하셨는데 세계인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1: 역시 한국 문화에 대한 심취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0: 네.
1: 언어를 더 알아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된 것이겠죠.
0: All right. So first of all, it's because they're so into the Korean culture. Because they're so in love with the culture, they want to learn the language too to better understand the culture.
1: 예. 노래 가사 속에 한국어가 나오고
0: 네.
1: 드라마나 영화 속에 한국어가 나오는데 그걸 자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이해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0: 그래야 더 깊이 알고 예.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So when they listen to K-pop songs or watch K-dramas, they always hear the Korean language, right? So they want to understand that, not through subtitles, but directly to better and more deeply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the song as well as the K-content.
1: 예. 서울대학에서도 썸머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0: 네.
1: 여름 학기 동안
0: 네.
1: 해외 대학생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수업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 네. So in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y also have a summer school program where foreigners come during summer vacation and learn the Korean language.
1: 네. 근데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네.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0: 아,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한국어에만 국한된 건 아닌 거죠?
1: 영어로
0: 거죠?
1: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은데요.
0: 아, 네, 네.
1: 그중에 선택해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0: 네, 네.
1: 한국어 배우는 수업.
0: 어, So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ummer programs that are provided in the school, but many foreigners choose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 most.
1: 예. 근데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K문화, 그러니까 K-pop 네. 팬들인 경우가 많아요.
0: Oh, and those who choose to listen to this, take that program, the Korean language program, they're often fans of K-content or K-pop. 그렇군요. 확실히 문화랑 언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They're very inseparable,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I think. All right, well, I heard some foreigners are fascinated when they first see the Korean spelling of Switzerland or Suisse in Korean, right? So why is that, Professor? 외국인들이 한글을 처음 볼 때 스위스라는 한글을 보고 감탄한다던데 왜일까요, 교수님?
1: 예, 한글은 2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0: 네. So there are 24 letters in the Korean language writing system.
1: 근데 문제는 이 24글자를 네. 알파벳처럼 풀어서 나란히 쓰는 것이 아니라 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네. 하나의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0: 네. So with these 24 letters, unlike the alphabet where you line them up to create a word, Korean we have the consonants and vowels and you group them together to create one syllable and add them up to create different words.
1: 그래서 얼핏 처음 보시기에는 한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사실은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0: So at first, the Korean language or the writing system may look really complicated, but if you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then it's quite easy to understand.
1: 그런데 네. 한글을 그런 구조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림처럼 느껴지는 거죠.
0: 아. But if you don't know that principle as a foreigner, each of those syllables or the letters and even the whole word may look like an image or a picture.
1: 예, 그래서 이제 특정 의미를 지닌 단어들의 경우에 그 모양을 연상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네. 그게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아. So that is why for some words, they sort of remind them of the image of that word. So that is why they find it interesting. For example, Suisse, it sort of looks like the mountain too. Suisse도 뭔가 산맥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네. All right. Well, why then? We also see funny cases, you know, where learners visually misread Korean words because they look like images, like seeing 신라면 or 갈아 만든 배 a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hat gives 한글 such a distinctive visual, almost picture-like quality?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외국인들이 신라면을 뭐 풀라면이라고 읽는다든지 갈아 만든 배를 갈아 만든 IDH라고 읽는다든지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글자 자체가 하나의 시각적인 예술이나 이렇게 그림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직관적인 조형미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쓰다 보니까 다양한 네.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0: 네.
1: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그림처럼 느껴지고 이미지처럼 느껴지니까 자기가 아는 식으로 읽어버리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이제 뭐 한자 외울 신자를 모르는 사람이 풀어 읽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유희 장난하는 것은
0: 네.
1: 한글에도 얼마든지 있고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So the Korean writing system, you write different syllables and words using the consonants and the vowels, right? And so you can create different letters, syllables, and words, which look very different and very like images and pictures. And people, if they don't know how to read that, they just try to read it based on their own own knowledge, which is why they read the 배 as IDH, whatnot. And in fact, something like this happens within Koreans as well.
1: 예, 그래서 멍멍이를 네. 글자를 바꿔서 댕댕이로 읽는다든지 또는 문자는 뒤집어 읽으면 곰이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뭐 이러니까 앞뒤를 바꾸나 좌우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죠.
0: 아, 그렇죠. For example, when we write 멍

0: and writing systems that exist in the world today, they have. But when it comes to Hangul, the Korean writing system, it has languages, but it was originally created.
1: 예. 우선 자음 글자는 인간의 발음 구조와 관련돼 있습니다.
0: Oh, and the consonants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they're related to the pronunciation structure.
1: 예. 그리고 모음 글자는 동양 철학의 원리로 반응해서 만들었어요.
0: And the vowels that we use, they reflect the Eastern philosophy.
1: 예. 우선 자음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니은이란 글자가 있는데요.
0: 네.
1: 영어 N 소리를 나타낸 글자죠.
0: 네.
1: 예,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면 느느느 해보시면 알겠지만
0: 네.
1: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0: 그쵸.
1: 그래서 이 모양을 흉내내서 니은 글자를 만든 거예요.
0: 아, so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the consonants, let's take 니은 for example. It sounds like the N, right? 니은. When you say 느느느, pronounce it, the tongue hits the top of the mouth, and it sort of looks like this. Which makes 니은, okay? That letter, the consonant.
1: 예.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네. 소리가 세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느, 드, 트 이런 아. 것들인데요.
0: 네. And there are different consonants that sort of sound like the 니은 and have the tongue placed similarly. Those are 니은, 티귿, and 티. 느, 느, 느, 드, 트. So N, D, and T.
1: 예. 근데 그 니은이란 글자에 획을 하나 추가해서 디귿자를 만들고 디귿이란 글자에 획을 추가해서 티귿자를 만들었죠.
0: 아, but the 드 and the 트, they sound stronger than the 느, right? So one extra line was added to the 느. So on top of 니은, another line to make the 디귿, right? The D sound and another line in the middle to create the 티귿.
1: 예. 현대 언어학자들도 인간의 자음을 나눌 때 이 두 가지 원리에서 나눕니다. 즉 어느 위치에서 소리 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소리 내는가.
0: Ah, so that is the basic principle. In which form the tongue makes the sound and in what method the letter makes the sound. These are the two principles that are used to create language.
1: 네. 이 두 가지 원리만 알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글이 바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0: Okay, so based on those two principles that I just said, you can basically understand every language in the world, and the Korean writing system was made based on those two principles. How the sound is made and in what method the sound is made.
1: 예, 그래서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아주 과학적인 문자라고 설명합니다.
0: And so linguists around the world think that the Korean language, the Korean writing system is very scientific.
1: 예. 근데 모음자는 좀 다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0: Oh.
1: 동양 철학적 원리,
0: 네.
1: 즉 하늘과 사람과 땅이라는 의미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의미를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0: Ah, but the vowel has been made differently, not based on the sound and the pronunciation, but based on the sky, land and human, based on the Eastern philosophy.
1: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네. 아레아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는데요. 동그랗게 점을 찍는 글자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하늘을 본뜬 것이고요.
0: 네.
1: 으라는 문자는 땅을 본뜬 것이고 네. 이라는 문자는 사람을 본뜬 것이죠.
0: 아, well, we don't have this vowel anymore, but in the past, there was a circle, little dot that we called 아레아 that represented the sky, and we have the 으 vowel, right? That is the land, and the 이 vowel, which is the human.
1: 예. 그리고 나머지 모음 글자들은 이 세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0: Oh, and the other existing vowels, they were created by combining these three vowels.
1: 예.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모음이라도 이 세 개의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휴대폰 입력 방식에
0: 네.
1: 이 세 개의 버튼만 가지고 모음자를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네요. 예. So because you can make any sort of syllable or word using these three vowels, it was pretty easy. And we used to have a very unique way of texting in the past, a texting system, which you can use just these three vowels to create all different words.
1: 예, 그래서 천지인 방식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요.
0: 네.
1: 근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0: 맞아요.
1: 키보드 형태가 바뀌어서 이제 그 필요성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0: 네. 예. So in the past, we used to have our own sort of texting pad called the 천지인, not the keyboard style, where we use like these vowels and the different consonants. But these days, we mostly use the keyboard style commonly.
1: 예. 어쨌든 한글이 이렇게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0: Oh, okay. And that was only possible because the Korean writing system had its own rules and followed a very rational sort of structure. All right. Well, before we continue the talk with Professor Hwang, let's take a listen to

0: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1: 나도 몰라. 어머, 저 리베카 아니야?
0: 뭐? 리베카가 누구야?
1: 왜? 가수 안준이 몰라?
0: 아우, 반만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0: What's the password?
1: We're back after listening to Kanadara Mabasa Password by Yang Junil. Now,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visit our website to join our survey. It will be of a lot of help and support. Now, with that, we'll continue our conversation with Professor Hwang. All right, so Professor, when King Sejong created Hangul, I heard it was designed to represent not only Korean sounds, but also Chinese pronunciations, regional dialects, and even foreign sounds. So was Hangul unusually forward-looking for its time?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 우리 말뿐 아니라 중국어 소리나 또 시골 사투리, 외국어 발음까지 다 적을 수 있게 설계를 해뒀다면서요. 네, 세종대왕님이 이미 미래를 내다보셨던 걸까요, 교수님?
2: 예. 세종대왕께서는 네. 한글을 만드실 때 네. 인근 지역의 언어라든지 또는 우리말의 사투리까지도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면서 당시 중앙어, 서울말만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들을 다 외국어라든지 사투리까지도 적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던 것이죠.
1: So King Sejong, he actually studied the languages of nearby regions and even the Korean dialects and foreign languages as well so that the Korean writing system or Hangul could be used to present or represent all of these different languages.
2: 특히 중국 한자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어요.
1: 네.
2: 근데 한자음도 중국에서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1: 네, 네.
2: 근데 그 다양한 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다 적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1: And King Sejong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Hanja, the Chinese character sounds, and he did research, he studied them a lot, and thought about how those could be written and pronounced, expressed with the Hangul.
2: 예, 그래서 그러한 공부와 노력의 결과가 한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All right. So based on all those deep research and study, he was able to create the Hangul, which was quite forward-looking. All right. Well, today Koreans even play with consonants and vowels online to create Korean-only codes that translation tools cannot easily understand. As a linguist, what do you think when you see these creative variations of the Hangul? 덕분에 후손들인 저희가 해외여행 사이트에서 외국인 리뷰 번역기가 못 알아듣게 뭐 받침이나 모음을 바꿔서 쓰는 우리 한국인 전용 암호 표기를 창조해서 SNS에도 큰 화제가 됐거든요. 국어학자의 눈으로 이런 기발한 변형 표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2: 네. 우선 이것이 가능한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1: 아, 네.
2: 하나는 모아쓰기 방식, 아까 말씀드린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는 방식에 있고요.
1: 네.
2: 또 하나는 띄어쓰기에 있습니다.
1: 아, so basically this is possible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of all, because the syllables are grouped together to create words, and secondly, because we space out different the words.
2: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1: 네.
2: 지금은 이제 단어별로 띄어쓰죠.
1: 네.
2: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
1: 네.
2: 글자씩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절, 음절을, 그러니까 전체 단어를
1: 네.
2: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1: Oh, so in the past there was no spaces. There were no spaces, but nowadays we put spaces in between the words, right? So when you look at the words and the writing, you don't read each syllable one by one, but you look at the word as a group, one group.
2: 예, 그래서 음절별로 모아쓰고 어절별로 띄어쓰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글자가 바뀌어도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1: Oh, so because we have the spacing out based on the different syllables, even if a few syllables have been changed within that same word, it doesn't really matter and it doesn't really bother you when you have to read that word because you read it as a group.
2: 예, 그래서 문맥상 아마 이런 뜻이야라고 미리 예상하고 그렇게 읽어버리는 것인데요.
1: Oh.
2: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역효과도 나타납니다.
1: So you just sort of guess that this word, even though the syllables, they're not in the right order, is the word that you are thinking. But because of that sort of way of reading, there are some side effects too.
2: 예, 처음에 이런 뜻이야라고 읽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 잘못 읽었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1: 맞아요. 이제
2: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1: 네, and there are times when you misread and misinterpret some words because you look at a word like an image, like a group. You thought it meant this, but later you find out that it was a different word, for example.
2: 그래서 이런 현상이 꼭 좋은 장점이라고만 할 수 없지만 한글의 특징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1: So you can't always say that it's an advantage of the language, but it is just a characteristic of the language that we use. All right. Well, one of the biggest pronunciation challenges now for Korean learners is hearing the difference between words like 달, 달, 달 and 방, 방, 방. You know, 외국인들이 제가 방금 말한 이 발음들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제일 좌절하는 발음인데 다 똑같이 들린다고 해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음의 구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2: 예, 언어마다 네. 자음과 모음의 수가 다릅니다.
1: 네.
2: 그래서 음성적인 측면, 사운드의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그것을 해당 언어마다 구획해서 인식하는 걸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데요. 폰이라고 하는데 포놀로지요. 음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음운의 경우는 언어마다 인식하는 단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영어의 F 소리와 P 소리는 다른 소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1: 아, 그렇죠. So different languages have their own consonants and vowels. And there's what's called the hone, the sound, different sounds. And in the English language, there are the alphabets F and P, right? There are different letters that sound differently, but Koreans cannot differenti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m easily.
2: 그러니까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 F와 P를 구별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1: And those who are used to the English language, they might find it weird that Koreans can't differentiate the sound between an F and a P.
2: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소리로 배웠기 때문에
1: 그쵸.
2: 구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1: But Koreans, ever since they were young, they were taught that these sounded the same. You know, that is why they're unable to differentiate it.
2: 그래서 영어를 학습할 때 대단히 유의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죠. 발음 연습을 해야 되고
1: 맞아요.
2: 듣기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1: 네. So when we learn the English language, we have to be very, very specific and careful with these two letters, the F and the P, in terms of how we pronounce it and read it.
2: 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한국어의 달, 탈, 딸 하는 문제입니다.
1: 네. And the other case around, the other way around would be foreigners learning the Korean 달, 딸 and 탈.
2: 예. 한국어의 디귿 발음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영어의 달, 그 D 발음과는 다릅니다.
1: 네. So the 디귿 in Korean, the D is actually different from the actual letter D in the English language.
2: 예.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이 발음하는 디귿 소리가 달 할 때 그 소리가 네. 영어에는 T 소리에 가깝게 들린다고 해요.
1: And so when Koreans say 달 to English speakers, it sort of sounds like T. 달. 달, 탈. Can you see the difference?
2: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달과 탈이라고 할 때 훨씬 그쵸. 더 힘을 줘서 발음하고 다른 소리고
1: 네.
2: 또 경음으로 묻는 딸도 있기 때문에
1: 네.
2: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근데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비슷하게 인식되는 것이죠.
1: But to Koreans, 달, 탈 and 딸 are three different pronunciations because they become stronger. With 달, it's just a soft D, 디귿, and then 탈 is a stronger sound that sounds more like a T. And then there's the double D, 딸. So these are three different pronunciations.
2: 영어의 버스를 한국 사람들은 다 버스라고 발음합니다.
1: 네.
2: 현실 생활에서는.
1: 네.
2: 근데 한국에선 비읍과 쌍비읍은 전혀 다른 소리니까
1: 네.
2: 버스가 버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1: 네.
2: 근데 영어에서는 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 Okay. And Koreans read the word bus as 버스, you know. But in Korea, the 비읍 and the 쌍비읍 are different pronunciations, 부 and 뿌, right? But in English, the B is just one B. It sounds 네. the same. So it's not, it doesn't matter if you read it as bus or bus, bus.
2: 예.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2: 원 달러를
1: 네.
2: 원 달러라고 한국 사람들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2: 아마 뭐 전 세계에 달러로 발음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한국 외에도.
1: 네. So one example that Professor Hwang gives to his students is the word dollar. Koreans tend to say one dollar as well, but he's pretty sure that some other languages in the world pronounce it as dollar rather than dollar.
2: 예, 영어에서는 달이라고 하나 딸이라고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달러라고 하나 달러라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1: 아, because in English, saying dollar and dollar, it's not too much of a problem, so it's okay, basically.
2: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렇게 발음한다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1: 그렇죠.
2: 아니에요.
1: 단어 자체가 바뀌는 예. 건 예. 아니니까. So it might sound a little weird if you say dollar instead of dollar, but the word itself doesn't change, so it doesn't matter when it comes to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2: 그런데 예. 가령 한국어를 말할 때 달이라고 말할 걸 딸이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1: 그러게요. But in Korea, if you have to say 달, you have to say 달, not 딸. Okay? They're different.
2: 예. 그러니까 예쁜 달과 예쁜 딸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1: 아, 그러게요. So saying a pretty 달 and pretty 딸 are different because 달 it means a moon and 딸 means a daughter. So you hav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pronunciations.
2: 예. 이와 같이 외국어를 배우려면 그 해당 외국어에 맞는 발음을 공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건 어느 언어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So it's not easy to try and pronounce certain letters and pronunciations that only that language has, but all languages around the world have these unique sounds. So you have to understand that, take it in, and yeah, it's just difficult learning a new language,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Well, some foreigners also say spoken Korean sounds almost musical or rhythmic, like rap even. Is there something about Korean that creates that impression? 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들으면 교수님, 노래나 랩처럼 이 라임, 운율이 살아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2: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들을 때 라임이 훨씬 더 살아있다고 느껴지고요. 프랑스어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네.
2: 네. 한국어도 발음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Well, to Professor Hwang, he said that the Chinese language and the French language, French and Chinese, sound a lot more rhythmic. But I guess foreigners think Korean sounds quite rhythmic too because it has a certain way of pronouncing the language.
2: 예. 그래서 뭐 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한국어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느끼시는 것에 불과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아, okay. So it's a matter of impression, like how people feel about the language. So it's not really a characteristic of the language, but how people perceive the Korean language. All right, well, there are many Korean expressions that are difficult to translate perfectly into Korean, into English as well. And as a translator, I face those moments quite a lot too. And that includes sound symbolic words, as well as words like 푸르르다, 서운하다, and 섭섭하다. 한국어에는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의성어나 의태어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푸르르다,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같은 말도 있는데요. Why has Korean developed so many words for such subtle shades of emotion and feeling? 한국어에는 왜 이렇게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나누는 단어들이 발달했나요?
2: 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네. 그 나름대로 역사와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요. 네. 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 So all languages in the world, they reflect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 country, and they of course reflect the society.
2: 예. 그래서 그냥 영어의 어떤 단어도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 한국의 어떤 단어도 영어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죠.
1: 맞아요.
2: 그러니까 한국어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쵸.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All right. So it's not just the Korean language. Some of them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English. Some English words are difficult to translate into Korean. And it's the same for all different other languages as well.
2: 근데 한국어는 유독 색채어가 좀 네. 독특하게 발달했어요.
1: 아~
2: 그러니까 색깔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은 많지 않은데
1: 네네.
2: 그러니까 푸르다, 붉다, 희다, 검다, 노랗다밖에 없거든요.
1: 네네.
2: 근데 문제는 예.
1: 오케이. And when it comes to expressing colors in Korean, they're quite unique. There's like 푸르다, 희다, not that many. 예.
2: 근데 문제는 푸르다를 나타내는 표현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1: 어.
2: 퍼렇다, 파랗다, 시퍼렇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종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하나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1: 그러게요. 예. So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the expression of blue, like it could be 파랗다, but there are different ways of expressing the same blue. It could be 파랗다, 시퍼렇다, 푸르르다, what not.
2: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산도 푸르다라고 하고 네. 하늘도 푸르다고 해요. 푸른 산, 푸른 하늘.
1: 그렇죠.
2: 근데 영어로는 그린과 블루로 다른 것이죠, 네. 사실은.
1: So for example, Koreans we say the mountain is 푸르르다 and even the sky is 푸르르다. The same word. But in English you would say the mountain is green and the sky is blue, 네. right? They're different color words.
2: 그러니까 영어는 그린과 블루가 나눠졌으니까 영어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어는 푸르다는 말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니까 그간에 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1: 그러게요. 예. You may think the English language that has the green and the blue may sound complicated at first, but in Korean we change the same word 푸르르다 푸르르다 into different forms, so that could actually be more complicated if 예. you think about it. 예.
2: 그러니까 네. 언어마다 그냥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All right. And it's basically Professor Hwang said different languages have these different characteristics just like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language has a quite unique way of expressing different colors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wrap up, Professor. Time really seemed to have flown. 교수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우리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다 못했지만 예. 다음 시간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2: 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네요.
1: 그렇죠. 예. All right, time really did flew, but we do have next week to talk more about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riting system. Well, how did you feel today? 오늘 어떠셨나요? 함께 하신 소감?
2: 예, 외국 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서 네. 많이 떨리고 힘들었는데 DJ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반가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말씀을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크런처들도 오늘 많은 것들을 예. 배웠던 것 같습니다. All right, so he said it was his first time saying hello to the global listeners, you crunchers, but he did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we, all of us, learned quite a lot from him today, right? Well, do join us again next week for more o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writing system. We'll have to wrap up right now with our last song, Windy Day. This is by Oh My Girl.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저희 같이 인사할까요?
2: 네. 네.
1: Bye-bye. Keep crunching.
2: Crunching.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소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2: 크롬더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 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웍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0: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I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 유즈 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3: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아웃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1: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0: 리빙라이프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메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옷들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0: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헬스업,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그러게요.
1: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2: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3: 하! 노예라니.
0: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울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3: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1: 그러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3: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0: 네?
3: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아주 차 내려 먹기 좋게 아주 건강한 애들로.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고,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여기 오고. 그렇지. 말린 세이지를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 감기가 돈다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로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할 수 있겠는걸요.
0: 하, 누가 나 준대?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오늘도 수고.
2: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3: 아, 페이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 말인데.
4: 아, 맞다 맞다. 제가 참관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3: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4: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5: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4: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3: 첫 만남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5: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0: 어, 저도 같이 가요.
3: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5: 급해는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3: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 준 건데요?
5: 아유, 급해니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3: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2: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3: 가요, 가.
2: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6: 아, 로렌, 이건 어때요?
4: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저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2: 편지가 왔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해 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 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의 전개로 완벽한 작품이지.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메이건 편이.
2: 어, 네. 왜 그러시오?
1: 네. 왜 그러시긴? 나야.
2: 로렌.
1: 왜 이렇게 놀래?
2: 아니, 로렌.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다면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이야.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2: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2: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예쁘다.
1: 꽃말이 뭔지 알아?
2: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1: 오.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미건이 최고의 배우야.
2: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남장란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2: 고마워요. 아,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1: 편지?
2: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3: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로렌!
2: 그린?
3: 너 여기서 뭐해?
2: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3: 아,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2: 네, 그런데요.
3: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2: 아, 작가님! 아,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3: 공연 잘 봤어요.
2: 어떻게 감사합니다.
3: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아,
2: 네,
1: 오늘 저 배우님! 가시죠.
3: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3: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3: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3: 조수?
1: 그래.
3: 너 아직 글 써?
1: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아,
3: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당연한 일이지.
3: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3: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튼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1: 아버지,
3: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3: 여자애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2: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3: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2: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3: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키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2: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3: 어?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2: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1: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3: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저.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0: 만드라고라!
2: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까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로미오!
3: 완벽해요.
4: 참나, 남자 남장 여자가 사랑하는 문란한 이야기? 아니, 문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1: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5: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라는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1: 마녀의 예언가,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 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4: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아,
1: 인기작가네, 인기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4: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저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5: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1: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4: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4: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1: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4: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5: 로렌!
0: 네?
4: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닫은 세상에게
5: 패배를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4: 로렌이 그랬어요.
1: 맞아.
5: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또 시작이군!
5: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4: 야, 너 진짜 잡혀가 조용히 좀 말해.
5: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자!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소서 제가 무엇 알아버렸는지 당신은 아시겠지요. 무대 위 모든 대사 내가 봤던 대사 모두 어릴 적 들은 내용 전부 무대 위에 있었죠. 큰일 났죠. 로렌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죠. 제게 이런

0: 하원.
1: 손에 잡힌 대로 쌉당 쳤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아낸 거야? 대체 누가?
2: 하원도 모두 엉망이 됐어. 여기 가꾸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 제 대본이 사라졌어.
3: 제 노트도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4: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허상을 그대로 믿게 둘 것인가?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기 모든 제조법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진짜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0: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에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0: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0: 왕실에서 손을 쓴 거라면 우리 화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난 이 주변을 좀 살피고 올게.
1: 조심해요, 로자.
0: 그린?
2: 이거 로렌 서명이잖아. 아버지!
3: 뭐예요?
4: 극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3: 고맙습니다. 초청장, 극작가 그린 로버트 씨께 로버트 경의 추천사를 받아 편지를 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조기 폐막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작품을 다음 공연으로 초청합니다.
0: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결국 이렇게 돼서?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니 뭐니 소문낸 것도 화원 뒤집은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3: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3: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화원은?
3: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3: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3: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3: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 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3: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3: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3: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3: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화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5: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죠.
6: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전달하고 가기 어려울 것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라는 소문이 세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0: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했고, 때문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1: 나도

0: 나도 셰익스피어다.
1: 우리도 지키고 싶어요.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가 쓴 글도요.
0: 아, 나 이럴 때라도 주인공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해요 로렌.
2: 영웅놀이 혼자 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1: 창을 흔들고 글로서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0: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2: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1: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났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0: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1막 3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2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고 더 넓은 세상을 봐.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 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2: 혼 좀 내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4: 사람들 떠드는
1: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그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1: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2: 그래 면제.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잘 잤어요?
0: 언더는 아주 편하는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근데 경험이지.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1: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0: 그래?
1: 괜찮아져요.
0: 알겠어.
1: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0: 야, 라면. 라면 합시다.
1: 배고프죠?
0: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달팽이들.
1: 라면은
0: 짜장볼게. 라면! 잘하셨습니다.
1: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0: 김치 있어야지.
1: 오, 와우. 맛있겠다.
0: 야, 맛. 오. 이거 양이 너무 많은가봐.
1: 아니야, 괜찮아.
0: 아니야, 괜찮아.
1: 비주얼. 라면 먹게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0: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먹방이 두 개, 라면 두 개.
1: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0: 그래서 두 개? 두 개 되는 거야.
1: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0: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1: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0: 아, 진짜? 그 정도까지? 근데 맛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이따가
1: 팔도
0: 이따가 옥수수도 같이
1: 좋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0: 그러면 물 추가?
1: 이게 먼저 건져야
0: 돼. 아, 진짜?
1: 건져서.
0: 네네네.
1: 그때 물 추가하고.
0: 오케이.
1: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0: 네.
1: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0: 그렇지.
1: 조식, K조식.
0: 아,
1: 됐어.
0: 오케이. 그러면 가서 가자.
1: 이게 원래... 가자.
0: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2: 아, 네.
0: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아침. 아니야, 뚜껑 왜 보고 있어?
1: 여기 이렇게 뚜껑 있어.
0: 네.
1: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
0: 와우
1: 이렇게.
0: 그럼 이거 넣을게.
1: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0: 형 이거 도와줘요.
1: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0: 따란. 움직이면 더 심하지 않아?
1: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0: 뒤에 있어. 뒤에 있네.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Oh.
3: 며칠 무서워요?
1: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0: 이게 라면 넣어. 도망.
4: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 걸?
1: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0: 강아지예요.
1: 자, 먹어보자.
0: 아, 맛있게 드세요.
1: 맛있네.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4: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1: 이거 아. 짠.
4: 짠.
1: 짠.
0: 와! 고소하네?
4: 바로 국물 마셔야 돼.
0: 와!
1: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0: 그러네. 대박이네.
4: 형, 이거 같이 먹어요.
1: 역시.
4: 맛있어.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1: 캐나다랑 완전 다르지?
0: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4: 폴란드는
1: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 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0: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 타라고.
1: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사와 시킬까?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0: 와!
1: 배드민턴. 근데 좀 신기한 거.
4: 너무 큰데?
1: 엄청 커.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4: 나 바본가 봐. 하루 종일 못할 듯.
0: 둘,
1: 셋, 넷, 오,
0: 나,
1: 다섯, 여섯,
0: 일곱,
1: 여덟,
0: 아홉,
1: 열. 일부러 했어?
0: 아, 더.
1: 열 개, 베이비. 가자.
0: 챔피언.
1: 아, 개토.
3: 또 꺼내.
1: 아, 해본 적이 없어.
4: Let's do it!
1: 해보자.
0: 후! 후!
1: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이걸로 해봐요.
0: 아, 준비됐어?
4: Alright.
1: 열심히 해봐요 좀. 뭐야 서커스야? 어려운데?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몸 말고 이렇게 이렇게. 와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 있었는데 근데 감옥었어. 아, 그냥 이것도 부셨네. 아니야. 맞아. 아, 이거 쉬운데? 서커스네. 서커스 아줌마. 이것도 부셨잖아. 아니야. 원래 그랬어.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좋아. 준비해줘.
0: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2: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0: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2: 아, 네네네네.
0: 여기 껴.
1: 와.
0: 이렇게 하고.
2: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0: 아이.
2: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있지.
2: 또 화려해.
0: 형, 나는 포기 안 해.
2: 와우.
0: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2: Is ther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주고.
2: 내줘야 돼, 그치?
0: 형이 할래요?
1: 몰라.
0: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2: 봐봐, 이 돈 너무, 너무 좋은데?
3: 딱 좋은데, 이 돈.
0: 됐음? 여기 줘요. 아, 봉투, 봉투.
2: 봉투 준비돼.
0: 오케이, 오케이.
2: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거 줘. 그러면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0: 된 거 같아.
2: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0: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2: 있어?
0: 하나 더. 오, 땡큐.
2: 미안. 맛있게 주세요. Let's go. 짠.
0: 짠.
2: 오우.
0: 괜찮아요?
2: 예예예. 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0: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2: 밤새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분들만 봤어.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0: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2: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0: 갈까?
2: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또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이네.
1: High fashion. Oh, 얼굴. High fashion 그 얘들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Okay.
1: 여기 와서.
0: Or, 자
1: 하나
0: 둘 셋. Okay.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너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랬어요. 나 아저씨 포즈.
2: 그 아저씨 포즈.
3: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1: 이렇게.
3: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원숭이야. You're a monkey. 이제 말이에요.
1: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1: 아, 좋아, 좋아, 좋아.
0: 와.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2: 아, 그러네. 무 시즌.
0: 무?
2: 끝났어.
0: 아, 아닌데?
2: 아니야?
0: 아니야, 형.
3: 뭐야?
0: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 감자야.
4: 와우.
0: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4: 너무
0: 여기 강원도. 강원도.
2: 너무 궁금해.
0: 강원도, 강원도.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2: 아우.
0: 아니면 해시 브라운.
2: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약간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0: 감자만 건강하네.
2: 와우, 이거 뭐야?
0: 이거 뭐야?
2: 와우.
0: 어? 소? 소, 소.
2: 와우. 대박.
0: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좀 생각했는데.
2: 안녕.
0: 안녕.
2: 오, 이제 냄새. 아, 예. 이제 예, 농장 냄새.
0: 소.
2: 너무 이뻐. 와.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0: 맞아.
2: 와.
0: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2: 와,
0: 엄마한테 혼나.
2: 아, 이거 클래식. 캐나다. 캐나다 소.
0: 그게 아마 젖소. 우유.
2: 오, 큐. 우유 나와. 큐 정포아. 오.
0: 어릴 와.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 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2: 아니, 아니, 아니. 힘이 너무 세.
0: 아, 똥내서 너무 심해. 어, 이거 알아, 형?
2: 아, 아니요.
3: 이게 제가 컸던 물.
0: 이게 그거 몰라?
2: 오징어 게임.
0: 무궁화꽃이 피었어. 근데 피었어 지금.
2: 한국의 대표적인 것
0: 아니야? 국화.
2: 국화? 이,
0: 무궁화. 우리 콤보니 찍어줄게. 에겐남. You know?
2: 제가, no.
0: You know 에겐남?
2: 왜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2: 아, 맞아요.
0: 테토나월 에스트로겐 남자.
2: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2: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어,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5: Oh, hello, what's up?
2: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gang?
0: Hi.
5: Hello.
2: 안녕하세요.
5: Nice to meet you.
2: Wow,
0: nice to meet you.
2: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2: 홍천 MG.
5: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
5: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5: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 있어. 아 맞다
2: 아니었어?
5: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안 했네. 어. What's your name?
2: Paul.
5: Paul.
0: Matthew.
5: Matthew.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5: I'm Hot Potato.
0: Hot Potato?
5: Hot Potato.
0: 뜨거운 감자.
2: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6: 저는 보보입니다.
2: 보보임?
6: 보보.
2: 보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뜨거운 감자.
5: My name is Jojo.
2: Jojo. 아?
5: Jojo.
2: 그 일본 만화 같다.
5: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0: 조씨.
5: 네, 조.
2: 그게 조씨 아니에요. 조씨.
0: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어떤 거요?
0: 어, 몇 살이세요?
5: How old are you?
7: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5: 어?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2: 그래서 형.
5: 동안이시다. 보보, how old are you?
6: 96.
0: 96, 동생.
5: 94.
0: 94.
5: 32.
0: 저는 95.
2: 오! 아! 폴! 41살.
5: 와!
2: 진짜 나이로, 진짜 나이로.
5: 와, 대박!
6: 41살?
2: 대박,
0: 진짜.
5: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아, 형님.
5: 이렇게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5: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5: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폴 형님.
0: 아, 물 채워 있네? 근데 물 없어.
2: 형님, 뭐. 아! 잘 됐어.
0: 오, 시원해.
5: 아, 씨. 아!

0: 그러면 우리 가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가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슬기.
1: 네.
0: 가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가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2: 어, 가자.
1: 고모님 잠시만요.
3: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 왜, 왜, 왜?
1: 바구니에 지금 계시니까
4: 괜찮아. 홍도우님 진짜 많네.
1: 여기 안 돼.
4: 아, 여기 있네.
0: 혼자 해서 써, 아마.
5: 자,
0: 홍도
5: 왼쪽.
2: 봐봐, 봐봐. 너무 많이 왔다, 봐봐.

0: 시켜주세요.
1: 네. 이게 또 고기가.
2: 그러면 이거 삼겹살이죠?
0: 이게. 아, 감사합니다.
2: 삼겹살 이렇게.
0: 이거 이거 먹어요.
2: 찌개. 된장.
3: 된장.
0: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3: 한번 드셔보세요.
2: 계속 맛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3: 바로.
2: 오. 오. 맛있네. 와우. 다리네. 와.
1: 바로 고기 쌈.
2: So fresh. That's so good. 고기 그냥.
4: 너 쌈 싸 먹어야지.
2: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0: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그쵸.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3, 4, 5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2: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5: 스텝으로 처음에 도와서 일을 하다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6: 시계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됐거든요.
2: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청마리는 거마 맹맹맹.
0: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2: 했드래요?
0: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2: 예 먹었드래요.
0: 레요.
2: 먹었드래.

0: 갔대요.
1: 갔더래요?
2: 여행 갔어요?
1: 갔더래요?
2: 여행 갔더래요?
1: 근데 요 주가 갔더래요? 맞아?
2: 맞아.
1: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갔더래?
2: 그건 반말이 아니야. 반말은
1: 야, 내가 갔더래. 저는 반말 없더래.
2: 잘못 없더래요.
1: 없더래. 아, 근데 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도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2: 알겠습니다.
3: 그럼 휴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4: 제가 원래 폴란드에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백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3: 뭐야, 근데
4: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대로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1: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0: Estate Pla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planting and growing of seeds. The company has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healthy growth and stable cultivation of crops.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t has used reliable materials and built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nd the firm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We explore SJ Plant, which has supported the healthy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J Plant is located in Damy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t has mainly produced items that can replace soil for crop cultivation.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farming businesses.
1: 저희 SJ는 코코피트 배지, 상토 원료, 피트모스 등 원예 농업용 배지 자재를 공급 생산하며 배지 원자재를 공장에 납품도 하는 기업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 협력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저희가 고용한 슈퍼바이저를 현지에 상주시켜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성공적인 작기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ields. Aside from cocopeat, it has produced compressed cocopeat blocks, growing media raw materials, and vermiculite for different uses. By constantly developing customized materials for different environmen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support successful crop cultivation.
2: SJ는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업용 배지 자재를 해외 현지 공장과 단독 계약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코넛을 원료로 한 코코피트 배지, 여러 배지를 배합한 상토, 퇴적된 이끼로 만든 피트모스, 자연 암석 기반의 암면과 질석 등 다양한 배지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재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배지 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검수하며 안정적인 배지를 공급하는 것이 SJ의 경쟁력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complete auto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constantly expanded the production base in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thorough inspections, it has introduced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hea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bulk bag stabilizing devic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3: 저희 SJ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배지 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검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0: SJ Plant has implemented

0: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on capabilities. It has automated the packing stage and introduced MES to check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t a gl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dependence on overseas markets has decreased, and a more stable supply system has been built.
1: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 포장, 랩핑, 생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먼지 저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 감소, 납기 안정,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국내 농업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0: By operating its own research department, the company has studied customized cultivation conditions for different types of crops. And it has suggested optimal products for different growing regions. What is more, by continuousl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the cultivation sites, it has drastically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2: 저희는 배지가 단순히 뿌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생장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합 비율 조정, 초기 활착 구조 개선, 작물 스트레스 저감 등을 테스트하며 코코피트, 상토, 피트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연구하여 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활용한 새로운 배지 구조 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농가의 생육, 수확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skill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coped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agricultural areas. B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boosting sustainable growth,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3: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국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진 SJ의 품질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K-스마트팜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0: SJ Plant has developed premium nutrients that can replace soil and boost the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agricultural sector.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FF.
2: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거 몇 벌 있어요?
3: 아마 10개?
4: 예.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거 슈퍼맨 베스트.
2: 저도 뭔가 이제 셰프님처럼 이런 슈트를 언젠가 입고 싶네요.
5: 두 분은 치킨 좋아하세요?
2: 아, 치킨 좋아하는데.
4: 치킨 그럼요.
2: 저는 닭다리 싫어합니다. 올리 퍽퍽살 치킨만 먹어요. 날개 다리 높.
4: 높? 이상한 취향인 것 같아요. 에?
3: 저는 반대로 날개랑 그리고
2: 다리
3: 너무 좋아요.
4: 1, 1, 1억.
2: 알겠다.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랑 또 정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고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오. 치킨. 네. 새우. 그쵸, 새우죠.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만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1: 네. 네,
0: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1: 맞아요.
0: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비빔밥 먹는 거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다
1: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파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1: 일석삼조.
0: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으로는 JMD.
1: 존바탱?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현.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네, 이거. 한국인이죠. 네, 이거. 한국인이죠. 네, 이거.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근데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저 비염이에요.
0: 저 좋아해요.
1: 양념 맛있다. 근데 마늘이 진짜 안 맵다.
0: 그 로스트한 구운 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1: 씹자마자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0: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1: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0: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1: 네.
0: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1: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0: 오! 냄새부터 매워요. 띵! 오! 맵다.
1: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0: 코크.
1: 응.
0: 근데 아까.
1: 하나도 안 매워요.
0: 그냥 호세 버렸어요.
1: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건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오.
1: 어,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0: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현 위해 다리 딸.
1: 다리? 다리?
0: 잔난. 네, 잔난하죠.
1: 맛은 안 못생겼겠지. 오!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 이 퍽퍽한 결이 좋아. 이 퍽퍽살 매니아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0: 이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1: 먹어보겠습니다.
0: 네.
1: 먹었지만.
0: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1: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0: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1: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0: 비법 쓸 수도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1: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0: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1: 맞아요.
0: 다 안에 뺐어요.
1: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1: 밥 너무 맛있어.
0: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1: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0: 이제 그만.
1: 아, 그만해요?
0: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네. 너무 많이.
1: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0: 이제 이거.
1: 좋아요, 이거.
0: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네, 향이 네. 넘쳐요, 여기. 맞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맞다.
1: 하나도 안 매콤.
0: 저는 이거.
1: 저는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0: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1: 응.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옷 뭐
1: 네.
0: 눅눅해지는
1: 아, 거죠. 눅눅해지죠.
0: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일반? 그리고 하니갈리.
1: 아 이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1: 그래요?
0: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건 대박이에요.
0: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2: 태양식 만들어 준다고 지금 대결하다.
0: 오늘도 재현식 있을까요?
1: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0: 오? 저도 바비식 준비했는데.
1: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오 노.
1: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0: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1: 맞아요.
0: 아 맛있는 거.
1: 나름 합니다 요리.
0: 할까?
1: 오 파브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0: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0: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1: 불고기 맛
0: 소스.
1: 근데 치즈가 두 개네요.
0: 치즈 두 가지.
1: 체다 모짜. 네.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0: 어떤 거?
1: 이거 애교 아세요?
0: 애교?
1: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셨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0: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티드버거? 김치 티드버거 할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
0: 렛츠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일. 슈, 조금만.
1: 오! 노릇노릇.
0: 마이아드 리액션. 네. 잘 생겼어요. 이제
1: 티드.
0: 티드. 자, 이렇게. 오, 오 예, 예, 예, 예.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1: 네.
0: 치즈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아. 김치 치즈.
1: 아 치즈를.
0: 예 이렇게 다 섞어서.
1: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저도 진짜 한국식 같아요.
0: 우와. 오 예스.
1: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0: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위에.
1: 불고기? 아, 이걸 여기다가.
0: 하나, 둘, 셋. 짠! 김치.
1: 치즈.
0: 치즈 버거.
1: 맞아요.
0: 맛있어.
1: 이게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감사합니다.
1: 진짜요?
0: 너무 좋아요. 진짜.
1: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태연식?
0: 네.
1: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태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0: 크림치즈.
1: 레몬즙, 다진 마늘, 꿀. 그리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0: 아, 맞다.
1: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거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0: 어?
1: 내 스타일.
0: 에? 어, 노. 오호, 맛있다.
1: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봐요.
0: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1: 괜찮아요, 셰프님.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1: 네.
0: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1: 괜찮을 거예요.
0: 자.
1: 파는 것 같아.
0: 어? 개인적으로?
1: 네.
0: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채연식 아니야?
0: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1: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더 맛있다.
0: 역시.
1: 제가 좋습니다.
0: 아, 너무
1: 좋습니다.
0: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진짜
1: 정말요?
0: 너무 좋았어.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1: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피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0: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정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정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BioCM Mini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3: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4: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5: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r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2: 이 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0: E-Cel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1: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E-Cel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그러게요.
1: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2: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3: 하! 노예라니.
0: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3: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1: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3: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0: 네?
3: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차 내려 먹기 좋게 아주 건강한 애들로.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여기 오고. 그렇지. 말린 세이지를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 감기가 돈나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롤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 할 수 있겠는걸요.
0: 하, 누가 나 준대?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대사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오늘도 수고.
2: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1: 페이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 말인데.
3: 아, 맞다 맞다.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잠시만요.
1: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3: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4: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3: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1: 첫 만남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4: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0: 저도 같이 가요.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4: 급해는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1: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준 건데요?
4: 아유, 급해니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1: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4: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1: 가요, 가.
4: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5: 아, 로렌, 이건 어때요?
3: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하십시오,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2: 편지가 왔습니다.
1: 아, 없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해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의 전개로 완벽한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아, 다음 세기. 메이건 배우님.
2: 어, 네. 왜 그러시오?
1: 네. 왜 그러시긴? 나야.
2: 로렌.
1: 왜 이렇게 놀래?
2: 아니, 로렌.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다방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

0: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0: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0: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예쁘다.
1: 꽃말이 뭔지 알아?
0: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오,
1: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리건이 최고의 배우야.
0: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남장란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0: 고마워요. 아, 잠깐. 저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1: 편지?
0: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2: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깜짝... 로렌!
0: 그린?
2: 너 여기서 뭐해?
0: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2: 아 그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0: 네 그런데요.
2: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0: 아 자
2: 공연 잘 봤어요.
0: 감사합니다.
2: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0: 아, 네.
1: 어 저 배우님 가시죠.
2: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2: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2: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2: 조수?
1: 그래.
2: 너 아직 글 써?
1: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아,
2: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당연한 일이지.
2: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2: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튼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1: 아버지
2: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2: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 다 불태워!
1: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2: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1: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2: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키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1: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2: 어?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1: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2: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저?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0: 만드라고라!
2: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까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로미오!
3: 완벽해요.
4: 아, 참나, 남자, 남장, 여자가 사랑하는 문란한 이야기? 아니, 문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1: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5: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라는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1: 마녀의 예언가,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 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4: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아,
1: 인기작가네, 인기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4: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저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5: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1: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4: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4: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1: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4: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5: 로렌!
4: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닫은 세상에게 패로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4: 로렌이 그랬어요.
1: 맞아.
5: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또 시작이군.
5: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4: 야, 너 진짜 잡혀가. 조용히 좀 말해.
5: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아,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자!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아소서. 제가 무얼 알아버렸는지 당신은 아시겠지요. 무대 위 모든 대사, 내가 봤던 대사, 모두 어릴 적 들은 내용 전부 무대 위에 있었죠. 큰일 났죠. 로렌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죠. 제게 이런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기 모든 죄송범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젠다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0: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뒀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을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2: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0: 왕실에서 손을 쓴 거라면 우리 화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1: 난 이 주변을 좀 살피고 올게.
0: 조심해요, 로자. 그린?
2: 이거 로렌 서명이잖아. 아버지!
3: 뭐예요?
4: 극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3: 고맙습니다. 초청장, 극작가 그린 로버트 씨께 로버트 경의 추천사를 받아 편지를 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조기 폐막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작품을 다음 공연으로 초청합니다.
0: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결국 이렇게 돼서?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니 뭐니 소문낸 것도 화원 뒤집은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3: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3: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화원은?
3: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3: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3: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3: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0: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1: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1: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1: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1: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학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2: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죠.
0: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전달하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0: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했고, 때문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1: 당신도 셰익스피어다.
2: 정체를 밝혀.
0: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3: 나도 셰익스피어다.

0: 나도 셰익스피어다.
1: 우리도 지키고 싶어요.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가 쓴 글도요.
0: 아, 나 이럴 때라도 주인공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해요 로렌.
2: 영웅놀이 혼자 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1: 창을 흔들고 글로서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0: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2: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1: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났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0: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일막상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고 더 넓게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 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1: 돈 좀 내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2: 사람들 떠드느라 신났다.
3: 과연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1: 아, 기막힌 연극 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와, 나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1: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2: 그래, 면제부를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0: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을 책임지는 K 메이크업 아티스트 민킴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토크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도 핫한 아티스트인데.
1: 아이고.
0: 민킴님,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영역이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1: 저는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네. 뭐 패션쇼나 광고, 잡지, 셀럽 불러주시는 거 다 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럼 진짜 아티스트, 메이크업 관련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겠네요.
1: 네. 네.
0: 그리고 지금 파리에 베이스를 두고 계시지만은 우리나라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작업하시는 프로젝트 있나요?
1: 최근에 제가 이제 패션 쇼 기간이었어요. 1월 말부터 이제 쇼 기간이어서 그때 이제 패션 쇼 네. 작업하고 이제 셀럽 메이크업 그런 거 작업하고 네. 지금 며칠 전에 또 들어왔습니다.
0: 정말 바빴겠네요.
1: 네.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럴 때는 그냥 눈, 코 뜰 새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을 하시죠? 그때는.
1: 지금은 네. 네. 감사하게도. 네. 네.
0: 어떠한 브랜드, 어떠한 셀럽 약간 좀 네임 드롭핑 하실 수 있나요?
1: 자주 일하는 브랜드는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 그리고 뭐 셀럽은 마그렛 컬리나 네. 릴리 로즈뎁, 조니 뎁 딸 이렇게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예, 다양하게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핫한 브랜드하고 요즘 정말 떠오르는 그런 네. 배우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1: 아, 예.
0: 국내 시청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지만은 조금 늦었지만은 축하드려요. 메이크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셨잖아요.
1: 네.
0: 네. 거기에서 너무나도 멋진 작품들을 보여주셨고 또 아주 유명한 닉네임이라고 하죠. 파리 금손으로 네. 활동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좀 사실 몇 개월이 좀 지났는데 인생이 약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때 우승한 것과 이제 지금 전과 후 어떠세요?
1: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지금 한 20년 살고 있는데 네. 기회를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한국이랑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기회를 보고 있었 와중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 제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게 돼서 고맙게도 우승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쪽 일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0: 네. 파리에 베이스를 두시니까는 한국에서 이런 경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게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네. 같은데 스타일의 문제도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약간 K-뷰티 그쵸, 네.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 제안을 받고 나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내 걸 보여주고 나오는 게 낫다. 내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서 오히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떨어져도 내 걸 보여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했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미 사실 보니까는 약간 우승 후보로 꼽혔던 것 같아요. 거의 많은 참가자들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다른 룩을 보여주셔서 네. 우승까지 좀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첫 번째 반응을 보고?
1: 아니요. 전혀 우승 생각 못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반응들이 조금 보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구나. 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좀 더 가졌던 것 같아요.
0: 네. 저는 보면서 약간 거침없이 약간 겁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의 약간 굉장히 독특한 네. 색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셨던 게 오히려 더 큰 점수를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 그 특히 붉은 말 네. 그 미션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나요? 물론 프로그램에서 조금 보여줬지만은
1: 외국에서 작업할 때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오브제를 쓰거나 아니면 색깔을 막 칠하거나 좀 더 과감한 걸 좋아해서 붉은 말 미션은 딱 제가 선택했을 때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다. 그런 확신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네. 네. 정말 다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책에서 인상을 네.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었고
1: 네.
0: 이게 이래도 될까? 약간 그런 겁 또 가끔씩은 나시나 아니면 그냥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게 항상 민킴님의 스타일이신가요?
1: 작업이 주어지면 베이직한 거 오리지널부터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 확신을 얻어서 그거를 보여줬을 때 그리고 내가 실행을 했을 때 그게 100이라는 생각은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것도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나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도 확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0: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약간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이잖아요. 네. 지우면은 이제 없어지고 네. 영구적이지 않은데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하세요? 이게 조금 뭔가 더 영구적인 거를 하고 싶어요.

0: 저는 그냥 지우고 다시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고. 예. 그래서 모든 걸 시도해 볼수 있잖아요.
1: 네네.
0: 예.
1: 알겠습니다. 그 우승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을 분은 이제
0: 아,
1: 부모님이셨다고
0: 그럼요.
1: 들었습니다. 고향에 뭐 플래카드도 걸었다고 들었는데.
0: 이사님이 다음날 전화가 오셨어요.
1: 우와.
0: 부모님이 그때
1: 네.
0: 이제 같이 이제 동생 집에서 제가 머물러고 있었는데 그때 올라오셨을 때 이제 이장님이 그 다음날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니 우승을 했는데
1: 네.
0: 이제 이게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겠다 빨리 뭘 작성을 해달라 막
1: 네.
0: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잠깐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또 걸린 거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직접 가셔서 플래카드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야
0: 아니요,
1: 되는데
0: 사진은
1: 그러지
0: 못
1: 못하셨어요.
0: 찍고 엄마 아빠가 그게 또 구례거든요. 사거리 같이 이렇게 거기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동영상 찍어 오시고 마을 앞에서도 이렇게 찍어 오시고
1: 네.
0: 그렇게 봤어요.
1: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그 우승했을 때, 그리고 플래카드가 걸렸을 때, 그동안 고생하셨던 게 많이 생각이 났었을 것 같아요. 19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원래 대학에서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셨잖아요.
0: 패션 디자인 이제 졸업 작품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잡지 컬렉 하는 거, 또그 안에서도 화장이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아마 그걸 계기로 제가 메이크업 학원에 등록을 해서 또 이제 메이크업을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시작하신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또 경연 대회, 조그만 대회에서 1등을 하셔서 파리로 이제 연수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얼마 안 됐었는데 1등 하셨나요? 그때도 약간 좀뭐 아티스틱 하거나 좀 다르게 하셨다고 생각이 나셨나요?
0: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션을
1: 네.
0: 전공했으니까 그 베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서치를 하고 그 룩을 그리고 룩을 전체적인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완성시키는 그 과정들을 제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조금 작업 과정이 수월했고 그게 이제 심사위원들 분들한테 이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봤을 때 히스토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1: 그때부터 약간 남과 좀 다른 시선이 있고 좀 뭔가 더 포괄적으로 보시는 그런 능력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근데 어떻게 파리로 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뭐 불어를 하셨던 것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무작정 파리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 같은데.
0: 그때 아까 똑같은 거기서 연결되는 건데 이제 해외에서 한
1: 네.
0: 10일 정도 연수를
1: 네.
0: 보내줬는데 그때 보내줬던 게 파리였어요.
1: 네.
0: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아, 파리로 다시 나와야 되겠구나.
1: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언어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도 없었을 것 같아. 많이 고생하셨죠, 처음에는?
0: 지금 생각하면 고생인데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지 다음 스텝이 넘어가겠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언어 장벽도 있지만은 그 어떠한 일을 먼저 뭐 웨딩 메이크업이라고 들었던 건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웨딩 메이크업 하러 오시는 분들 스냅샷 찍어주고 그럴 때 이제 메이크업 가서 해주고 잘 못하는 헤어도 막 이렇게 한답시고 또막 이렇게
1: 한국 분들
0: 해주고
1: 말씀이신 건가? 아니죠.
0: 그때는 아시안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중국이나 동남아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좀 해줬고, 그리고 룩북 같은 거 작은 브랜드 그런 데서 이제 촬영하면 또 가가지고 또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은 좀 버텼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또 언제 이렇게 좀 바뀌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할 때까지 좀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기다릴 수 있게 버티는 약간 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하고 싶었던 게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일을 이제 어시스턴트부터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에이전시 에이전트가 저보고, 밀란에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아르마니 패션쇼인데, 너 네. 오늘 시간에, 오늘 저녁에 가야 돼, 이러는 갑자기. 거예요. 네, 갑자기. 그래서 그때 나 너무 시간 되고 지금 당장 떠날 가야지. 수 있어 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컨펌 됐다고 빨리 날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그때 조금 너무 이게 막 감격스러운 거야 그 자리에 있다는 게. 그래서 조금 더 버팀목이 돼서 또 이렇게 하나의 이게 하나의 스텝이 이렇게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 기회들이.
1: 그 처음부터 가셨을 때 그러면 약간 하이 패션 그쪽을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간 게 된 거죠.
0: 하고 네. 싶었어. 또.
1: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 어떠한 뭐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하고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나의 브랜드 약간 좀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갑자기 뛰어오르는 그런 것도 있죠. 약간 터닝 포인트 네. 그런 게 민킴님에게도 있었나요?
0: 아르마니 뷰티 브랜드의 디렉터 아티스틱으로 계셨던 린다 칸텔로 그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네. 그분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어시스턴트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제 세계관이나 그분이 어떻게 메이크업을 전개하는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가 저한테는 정말 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1: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런 세계관이나 메이크업을 바라보는 그분의 철학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민킴님 것으로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0: 그분은 항상 얘기하실 때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은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감 이런 거를 조제를 할 때 항상 그 유화처럼 이렇게 크림색으로 이렇게 막 제조를 하세요. 이렇게 색을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시거든요. 가끔 하는 거 보시면 브러쉬로 하시지만 손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슥슥 하시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예전에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와 가지고 머릿속에 탁탁탁 뽑아내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알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거를 많이 습득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랑 있으면서.
1: 꼭 기성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 네. 것을 그냥 제조를 하기도 했었죠.
0: 그래서 그게 네. 지금도 저한테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도 기성 제품도 당연히 쓰지만 그렇죠. 제가 만들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제품, 무슨 오브제 이런 거를 가지고.
1: 그러면은 파리에서 약간 인정하는 민킴님만의 시그니처, 뭐 노하우, 기술, 룩이 있나요?
0: 예를 들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찾을 때 그래. 원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1: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볼드하고 색이 화려하게 딱 들어가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인데 그게 임팩트 있게 딱 들어가는 그런 비주얼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히스토리가 들어 있는. 네. 그런, 네.
1: 그렇게 약간 포인트가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많이 하셨고, 뭐 브랜드하고 셀러브리티하고도 많이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본인이 가장 좀, 나의 딱 그 모든 철학관이나 이런 게 다 가장 잘 표현됐다. 그런 프로젝트가 있나요?
0: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바이레도 브랜드의 네. 그 클로즈업 샷이 있거든요.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서.
1: 봤어요.
0: 네, 그거. 네. 그게 바닐라거든요. 그게 이렇게 바닐라를 형상화해서 그 눈썹을 이렇게 만든 건데, 레퍼런스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를 속눈썹으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런 헤어피스 네네. 헤어피스를 좀 사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다가 저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뭔가를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심플한데 그게 하나가 되게 강렬한 걸 좋아하고 빨리 하는 걸 좋아해서 안 되겠다 그냥 이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스카라로 네. 해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네. 생각한 거를 이렇게 현실로 옮기니까.
1: 진짜 그리고 바닐라 빈처럼 또 잘 됐었고요.
0: 네네. 네.
1: 이번에는 저희 민킴님의 사적인 공간을 볼 시간인데요. 직접 촬영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게요.

0: 파리에서 살고 계신 집을 공개해 주셨는데 네. 일단 너무 전망과 이렇게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네요.
1: 네.
0: 왠지 나가시면은 이렇게 미술관이 워낙 많고 아, 박물관 많아서 항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영감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1: 네, 너무 좋아해요.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영감 받는 거 좋아하고 일부러 노트 해오고 거기다가 어떤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딱 이렇게 영감을 받으면 거기다 막 이렇게 수첩에다 해가지고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와서 또 집으로 오고 그런 게 많은 도시라서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게.
0: 보시는 게 다 그냥 이렇게 영감의 맞아요. 그 소스가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역시 인상적이었던 건 메이크업 박스인데 네. 메이크업 박스가 그 전체는 아니죠. 훨씬 더 많은 메이크업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그거는 이번에 이제 촬영 때문에 이게 하나 놓은 거고 네. 보통은 저기 제가 한쪽 벽면에 거기에 다 이렇게 빼곡히 많이 있죠.
0: 네.
1: 네.
0: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기본적인 메이크업 박스를 봤지만은 그때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봤는데 굉장히 뭐 많은 것을 수집하시던데
1: 네.
0: 끊임없이 그냥 어디에 쓸 수도 있다라는
1: 네, 맞아요.
0: 그 생각으로
1: 메이크업이 리밋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뷰티 메이크업 이렇게 우리가 일상 메이크업에는 그래도 예쁘게 기존 메이크업 제품을 하지만 뭐 잡지나 패션쇼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아티스틱한 거를 많이 할 때가 네. 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보이는 게 조금 인터레스팅하다, 흥미있다 이런 거는 딱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와 이게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한쪽 벽면이 다 그렇게 막 다 메이크업 관련된 우리가 받은 관련된 요소들로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0: 보시기에 한국 뷰티, K-뷰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1: K-뷰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유의 그 얼굴을 좀 지켜주는 것 같아요. 많이 변형시키지 않고 네. 되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스킨에서부터도 알 수 있는데 스킨케어나 기본적으로 화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지 않나 네, 그 생각이 들어요.
0: 요즘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메이크업 샵에서 한번 이렇게 메이크오버를 하는데
1: 네.
0: 근데 전과 후의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민킴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그러면은 그분의 본연의 자연스러운 네. 미를 끌어내는 게 K-뷰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움을 그 사람한테 맞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 그 보는 눈의 관점, 그게 조금 더 K-뷰티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번에 한국을 오가시면서 굉장히 또 한국은 워낙 트렌드가 많이 바뀌니까는
1: 네, 맞아요.
0: 보시면서 또 아 이것도 또 새롭다, 또 새로운 약간 영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의 약간 K-뷰티의 다가올 트렌드, 제일 큰 트렌드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K-뷰티의 트렌드는. 저조차도 항상 배우는, 그 순간순간 배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예측은 힘들지만 되게 흥미로워요. 재밌고. 그거를 봤을 때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 저렇게 또 생각한다고? 항상 그렇게 되게 놀라면서 저도 보고 있거든요.
0: 뭐가 좀 가장 이번에 오시면서 아니면 최근에 왔을 때 흥미롭게 보셨나요?
1: 최근에는 그 중안부 짧아지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메이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중안부가 다들 길었나? 아니, 길지 않은데 저분은 안 긴데 왜 중안부를 짧게 하시고 계시지?
0: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게 그 뷰티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많은 아티스트들은 가장 그러니까 이 모델을 예쁘게 해야지,
1: 네.
0: 예쁘게 보여줘야지라고 했는데 민키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쁨보다는 뭘 추구하세요?
1: 예쁨.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끌어낼 수 있을까? 내가 뭘 끄집어내줄 수 있을까? 그걸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저스 메이크업에서 했던 그런 미션들은 좀 더 주제가 선명했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 선명함을 저는 이제 끌어내려고 했었던 거고 기존 이제 제가 만약에 뷰티를 진행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을까? 뭔가를 해주면 될까? 그거를 좀 더 생각할 것 같아요. 예쁘게도 해야 된 건 맞아요. 그것도
0: 그쵸.
1: 뷰티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끌어내주는 것도 하나의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네, 그게 정말 독특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 남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일이 사실 굉장히 좀 몰리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그냥 패션 시즌이 있을 때도 그런 오프 시즌에는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1: 너무 많이 바쁘면 이게 꽉 차 있어서 다른 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또 비움의 시간으로 좀 남겨놓는 것 같아요.
0: 초조해지진 않나요? 약간 기다림이 길어지거나 그럴 때는?
1: 초조하죠. 초조하고 항상 불안하고 프리랜서의 삶이 그럴 거예요. 아마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게 느낄 네. 거예요. 이제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비는 시간도 하나의 일이라는 게 이제는 비는 시간도 하나의 일이고 하나의 삶이다. 이게 조금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긴 해요.
0: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겁은 확실히 없으신 것 같아요. 늘 약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침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불안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0: 네. 네.
1: 해봐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잖아요. 했기 때문에 실패도 하는 거고 그리고 네. 그것도 경험이고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0: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든지 새로운 걸 도전하시고 겁 없이 한번 해보시는 거. 민키님이 추구하시는 약간 아티스트로서의 가치 뭐 그런 철학이 있으신가요?
1: 삶을 좀 재밌게 살고 싶어요. 일도 재밌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90%는 내가 흥미 있는 걸 하자. 그래야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거를 가지고 항상 사는 것 같아요.
0: 민킴님께서는 뷰티 뭐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그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1: 항상 다음 스텝이 좀 궁금해지는 아티스트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아, 이 사람 행보가 궁금하다?
0: 네.
1: 그런 아티스트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0: 지금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스텝은 무엇이죠?
1: 지금은 이제 저 스스로 좀 브랜딩이 돼보고 싶어서 많은 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백스테이지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도 하지만 네.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뭔가를 대중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걸 하고 있어서 뭐 컨텐츠나 이런 걸 스스로가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소통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0: 네. 혹시 민킴 브랜드, 코스메틱스 브랜드도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그것도 하나의 스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넥스트 스텝으로.
0: 어떠한 일을 하시든 앞으로의 정말 행보가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계속해서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뷰티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감정, 생각 그리고 또 이야기를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시는 민킴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토크룸에 나와주셔서 또 소중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Good morning.
1: Good morning.
0: 잘 잤어요?
2: 번호는 아주 편하는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0: 근데 경험이지.
2: 전통스러운 한국 자는 방법.
0: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2: 그래?
0: 괜찮아져요.
2: 알겠어, 알겠어.
0: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2: 야, 라면 합시다.
0: 배고프죠?
2: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 달팽이들.
0: 라면은
2: 짜장볼게. 라면 잘 잤습니다.
0: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오,
2: 와우,
0: 맛있겠다.
2: 짜맛. 이거 양이 너무 많은가봐.
0: 아니야, 괜찮아.
2: 아니야, 괜찮아.
0: 비주얼. 라면 먹게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2: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라면 두 개, 라면 두 개.
0: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2: 그래서 두 개? 두 개 대한 거야.
0: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

0: 됐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그러면 가서 가자.
0: 어,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2: 아, 네.
0: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케이 아침. 아니야, 뚜껑 왜 보고 있어? 여기 이렇게 뚜껑 있어.
2: 네.
0: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
2: 와우
0: 이렇게.
2: 그럼 이거 넣을게.
0: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3: 형 이거 도와줘요.
0: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뚜껑 빼.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2: 따란.
0: 움직이면
2: 아!
0: 더 심하지 않아?
2: 어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0: 오! 뒤에 있어.
2: 아! 아 씨!
0: 뒤에 있네.
2: 아!
0: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어. 아!
4: 대체 무서워요?
0: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이제 준비해. 라면 넣어. 도망.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 걸?
3: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려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0: 응.
3: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0: 강아지예요.
3: 자, 먹어보자.
0: 아, 맛있게 드세요.
3: 맛있네.
5: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3: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0: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3: 이거 아, 짠.
0: 짠.
3: 짠.
4: 와! 고소하네?
2: 바로 국물 마셔야 돼.
4: 와!
5: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2: 그러네. 대박이네.
0: 형, 너 같이 먹어요.
2: 역시.
0: 맛있어.
3: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5: 캐나다랑 완전 다르지?
0: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3: 폴란드는
5: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2: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0: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2: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사와 시킬까?
5: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2: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0: 와!
2: 배드민턴.
0: 배드민턴.
2: 근데 좀 신기한 거.
0: 너무 큰데?
2: 엄청 커.
5: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2: 나 바본가 봐.
5: 와, 나가서 먹자.
2: 와, 나와서 먹으면 되나? 하루 종일 못할 듯.
0: 둘,
5: 셋, 넷,
0: 나,
5: 다섯, 여섯,
0: 일곱,
5: 여덟,
0: 아홉,
2: 열.
5: 일부러 했어?
2: 아, 더. 씨.
5: 10개, 베이비.
2: 가자.
5: 챔피언.
2: 아, 개토.
4: 또 걸렸어.

0: 해본 적이 없어. Let's do it.
1: 해보자.
0: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2: 이걸로 해봐요.
3: 아, 준비됐어?
4: Alright.
3: 하나, 둘, 셋!
0: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뭐야, 뭐야? 서커스야? 어려운데?
1: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0: 몸 말고, 이렇게.
1: 이렇게.
0: 와, 와.
1: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를 썼는데, 근데 감옥었어.
0: 아, 그냥 이게...
1: 이것도 부셨네.
0: 아니야.
1: 맞아.
0: 아, 이거 쉬우면 돼.
1: 서커스네.
0: 서커스 아줌마.
1: 이것도 부셨잖아.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랬어.

0: 근데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어, 좋아.
2: 준비해줘.
0: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2: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0: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2: 아, 네네네네.
0: 여기 껴.
1: 아, 와.
0: 이렇게 하고.
2: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0: 아이.
2: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있지.
2: 또 화려해.
0: 형, 나는 포기 안 해.
2: 와우.
0: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2: It's th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줄걸. 내줘야 돼, 그치?
0: 형이 할래요?
1: 뭐야?
0: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봐봐, 이 돈 이게 너무 좋은데?
2: 딱 좋은데, 이 돈.
0: 됐음? 여기 줘요. 봉투, 봉투.
2: 봉투 준비돼.
0: 오케이, 오케이.
2: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거 줘. 그러면 이게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0: 된 거 같아.
2: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0: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2: 있어?
0: 하나 더. 오, 땡큐.
2: 미안. 맛있게 주세요.
1: Let's go.
2: 짠.
0: 짠.
2: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0: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2: 밤새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 분들만 봤어.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0: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2: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0: 갈까?
2: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또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 이네.
1: High fashion, 어, 얼굴. High fashion, 그, 얘들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오케이.
1: 여기, 여기 와서.
0: 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1: 나? 너는 모델이야.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 아저씨 포즈.
2: 예,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monsoon이야. You're a monkey. 이제 말이에요.
2: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1: 아, 그러네. 무 시즌.
0: 무?
1: 끝났어.
0: 아, 아닌데?
1: 아니야?
0: 아니야, 형.
2: 뭐야?
0: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 감자야.
1: 와우.
0: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2: 너무
0: 여기 강원도다. 강원도.
1: 너무 궁금해.
0: 강원도, 강원도.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1: 아우.
0: 아니면 해시 브라운.
1: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어떤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0: 감자만 건강하네.
1: 와우, 이거 뭐야?
0: 이거 뭐야?
1: 와, 와, 와.
0: 어? 소? 소, 소.
1: 와우. 대박.
0: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하, 좀 생각했는데.
1: 안녕.
0: 안녕.
1: 오, 이제 냄새. 아, 예. 어, 이제, 예, 농장 냄새.
0: 소.
1: 너무 이뻐, 와.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0: 맞아.
1: 와.
0: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1: 와,
0: 엄마한테 혼나.
1: 아, 이거 클래시, 캐나다, 캐나다 소.
0: 그게 아마 젖소? 우유.
1: 오, 큐.
0: 우유 나와.
1: 큐 정포와, 오.
0: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 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1: 아, 예, 예, 예. 힘이 너무 세.
0: 아, 똥 냄새 너무 심해. 어, 이거 알아요?
1: 아,
0: 어,
1: 아니요. 이게 제가 겉잠물.
0: 이게 그거 몰라? 오징어 게임.
1: 무궁화 꽃이 피었어.
0: 아, 근데 피었어 지금.
1: 한국의 대표적인 꽃
0: 아니야? 국화.
1: 국화?
0: 무궁화. 우리 콤보니 찍어줄게. 애견남. You know?
1: 제가, no.
0: You know 애견남?
1: 왜, 왜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1: 아, 맞아요.
0: 테토나올 에스트로겐 남자.
1: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1: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1: 네, 예.
0: 어,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3: Oh, hello, what's up?
1: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0: Hi.
1: 안녕하세요.
3: Nice to meet you.
1: Wow,
0: nice to meet you.
1: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1: 홍천 MG.
3: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
3: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3: 네, 일단 밀짚 모자 쓰고 여기 앉아서. 아 맞다
1: 다녔어.
3: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하는데. 어. What's your name?
1: Paul.
3: Paul.
0: Matthew.
3: Matthew.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4: I'm Hot Potato.
0: Hot Potato?
4: Hot Potato.
0: 뜨거운 감자.
1: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5: 저는 보보입니다.
1: 보보임?
5: 보보. 보보.
1: 보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뜨거운 감자.
3: My name is Jojo.
1: Jojo. 아?
3: Jojo.
1: 그 일본 만화 같다.
3: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1: 조씨.
3: 네, 조.
1: 오케이, 조씨 아니에요. 조씨.
0: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 어떤 거요?
0: 어, 몇 살이세요?
4: How old are you?
6: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3: 어,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1: 그래서 형.
3: 동안이시다. 보보, how old are you?
5: 96.
0: 96, 동생.
3: 94.
0: 94.
3: 32.
0: 저는 95.
3: 오!
1: 아! 폴! 41살.
3: 와!
1: 진짜 나이로, 진짜 나이로. 진짜.
3: 와, 대박!
5: 41살?
1: 대박,
0: 진짜.
3: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아, 형님.
3: 이렇게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3: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3: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폴 형님.
0: 아, 물 채워 있네? 근데 물 없어.
1: 형님, 뭐. 아! 잘 됐어.
0: 오, 시원해.
1: 아씨. 아!

0: 그냥 우리 다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이렇게 잡는 이 다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다슬기.
1: 네.
0: 다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다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어, 가자.
2: 고모님 잠시만요.
3: 아니,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 왜, 왜, 왜?
2: 바구니에 지금 계시니까
4: 가자. 공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앉아.
4: 아, 여기 있네.
5: 혼자 했었어, 아마.
6: 있어요?
0: 왼쪽.
1: 봐봐, 봐봐. 너무 많이 왔다.

0: 지켜주세요.
1: 이게 또 고기가
2: 그러면 이거 삼겹살이죠?
3: 이게 아 삼겹살. 감사합니다.
2: 삼겹살
3: 이렇게 이거 이거 먹어요.
2: 찌개. 된장.
4: 된장.
3: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5: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2: 계속 맛 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5: 네, 바로.
2: 오. 맛있네. 와우. 다르네. 와.
1: 바로 고기 쌈.
6: So fresh. So good.
7: 저 쌈 사 먹어야지.
2: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3: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삼삼오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8: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고.
2: 조금 뒤로 갑시다.
8: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여기 서석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저는 이제 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됐거든요.
2: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정말 이런 거 막

0: 맹맹맹.
1: 강원도에 저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2: 했드래요?
1: 어. 네.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2: 예, 먹었드래요.
1: 레요.
2: 먹었드래요.
3: 했드래요?
1: 여행 갔어요?
2: 했드래요.
1: 여행 갔드래요?
2: 근데 요 주로 갔드래요, 맞아?
1: 맞아요.
2: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갔드래?
1: 그건 아니야, 반말은.
2: 야, 내가 갔드래.
1: 반말
2: 없더래.
1: 다른
2: 건 없더래요. 없더래. 아 근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도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1: 알겠습니다.
4: 그럼 매튜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5: 제가 원래 폴란드에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변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 또 보고 막 그래요.
4: 뭐야, 근데
5: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 그릇대로 그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2: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SJ Pla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for more effective planting and growing of seeds. The company has produced agricultural materials that can support healthy growth and stable cultivation of crops. By constantl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it has used reliable materials and built a systematic production system. And the firm has gained trust from the clients. We explore SJ Plant, which has supported the healthy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J Plant is located in Damyeonggun County, Jeollanam-do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and providing material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t has mainly produced items that can replace soil for crop cultivation. Also, the firm has strived hard to build a stable environment for farming businesses.
1: 저희 SJ는 코코피트 배지, 상토 원료, 피트모스 등 원예 농업용 배지 자재를 공급 생산하며 배지 원자재를 공장에 납품도 하는 기업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해외 협력 공장과 직접 계약하고 저희가 고용한 슈퍼바이저를 현지에 상주시켜 원료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성공적인 작기를 구조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저희의 신념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vided diversified products that can be applied to different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fields. Aside from cocopeat, it has produced compressed cocopeat blocks, growing media raw materials, and vermiculite for different uses. By constantly developing customized materials for different environments,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support successful crop cultivation.
2: SJ는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업용 배지 자재를 해외 현지 공장과 단독 계약해 수입 및 국내 생산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코코넛을 원료로 한 코코피트 배지, 여러 배지를 배합한 상토, 퇴적된 이끼로 만든 피트모스, 자연 암석 기반의 암면과 질석 등 다양한 배지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마다 필요한 재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배지 원료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확인하고 국내에서도 한 번 더 검수하며 안정적인 배지를 공급하는 것이 SJ의 경쟁력입니다.
0: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complete autom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constantly expanded the production base in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thorough inspections, it has introduced a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to control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The heat reduction facilities and the bulk bag stabilizing device have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3: 저희 SJ는 공정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배지 산업은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방지하기 위해 공정별 검수와 체계적인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0: SJ Plant has implemented the smart factory system of Samsung Electronics to enhance the overall production capabilities. It has automated the packing stage and introduced MES to check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t a glance. As a result, the level of dependence on overseas markets has decreased. And a more stable supply system has been built.
3: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 포장, 랩핑, 생산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먼지 저감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 감소, 납기 안정,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해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닌 국내 농업 안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0: By operating its own research department, the company has studied customized cultivation conditions for different types of crops. And it has suggested optimal products for different growing regions. What is more, by continuousl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the cultivation sites, it has drastically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2: 저희는 배지가 단순히 뿌리를 지탱하는 것을 넘어 생장을 보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합 비율 조정, 초기 활착 구조 개선, 작물 스트레스 저감 등을 테스트하며 코코피트, 상토, 피트모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연구하여 조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면을 활용한 새로운 배지 구조 연구도 준비 중입니다. 농가의 생육, 수확 데이터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and skills, the firm has achieved continuous growth and coped with the changes in the Korean and global agricultural areas. By developing high-quality products and boosting sustainable growth,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의 목표는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해 국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다진 SJ의 품질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K-스마트팜과 함께 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0: SJ Plant has developed premium nutrients that can replace soil and boost the cultivation of different crops.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agricultural sector.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는 또 중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에요.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오. 그렇죠? 치킨. 네. 새우.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 많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3: 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맞아요.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3: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예! 비빔밥 먹는 것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 말 드셨네.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반 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1: 일석삼조.
0: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은 JMD.
1: JMD.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현.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네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저 비염이에요.
3: 저 좋아해.
1: 양념 맛있다. 근데 마늘이 진짜 안 맵다.
0: 그 로스트한 구운 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1: 씹자마자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0: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1: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0: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1: 네.
0: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1: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0: 오! 냄새부터 매워요. 팅! 오! 맵다.
1: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0: 코크.
1: 응.
0: 근데 아까
1: 하나도 안 매워요.
0: 그냥 호세해버렸어요.
1: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오.
1: 저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0: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현 위해 다리 딸.
1: 다리? 다리?
0: 잔난. 네, 잔난하죠.
1: 맛은 안 못생겼겠지. 오!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퍽퍽한 결이 좋아요. 이 뻑뻑살 매니아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2: 이상해요.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1: BFF.
0: 부분, 좋아하는 부분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1: 먹어보겠습니다.
0: 네.
1: 먹었지만.
0: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1: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0: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1: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3: 비법. 쓸수도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1: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3: 지금 다 네. 그런 주비 내려가서
1: 맞아요.
3: 다 안에 뺐어요.
1: 맞아요.
3: 너무 좋아요.
1: 밥 너무 맛있어.
3: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주비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1: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3: 이제 그만. 아,
1: 그만해요?
3: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너무 많이.
1: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3: 이제 이거.
1: 좋아요, 이거.
3: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향이 냄새. 넘쳐요, 여기. 맛있다. 이거
0: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3: 맛있다.
1: 하나도 안 매콤.
0: 저는 이거.
1: 전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3: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1: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 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 옷
1: 네.
3: 눅눅해지는
1: 아, 거죠.
3: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일반? 그리고 허니 갈릭.
1: 아 그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1: 그래요.
3: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건 대박이에요.
3: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2: 태연식 만들어 준다고
3: 대결하자. 오늘도 재현식 있을까요?
1: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3: 오, 저도 바비씨가 그 준비했는데.
1: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오 노.
1: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3: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1: 맞아요.
3: 아 맛있는 거.
1: 나름 합니다 요리.
3: 할까?
1: 오 파브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3: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1: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3: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1: 불고기 맛?
3: 불고기 소스? 맛 소스.
1: 오, 근데 치즈가 두 개네요.
3: 치즈 두 가지.
1: 체다 모짜?
3: 네.
1: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3: 어떤 거?
1: 이거 애교 아세요?
3: 애교?
1: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셨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3: 에?
1: 피드 버거.
3: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피드 버거. 김치 피드 버거 할 거예요.
1: 맞아요, 딱 그거.
3: 렛츠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일. 조금만.
1: 오 노릇노릇.
3: 마야 리액션 네. 잘 생겼어요. 이제
1: 치즈.
3: 자 이렇게.
1: 오
3: 예. 예.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1: 네.
3: 치즈 이거 뒤집어서 뒤집고, 이렇게. 아. 김치 치즈.
1: 아 치즈를.
3: 예. 다 섞어서
1: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저도 진짜 한국식 같아요.
3: 우와 오 예스.
1: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3: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위에
1: 불고기?
3: 불고기.
1: 아 이걸 여기다가
3: 하나 둘 셋 짠. 김치
1: 치즈
3: 치즈 버거.
1: 맞아요.
0: 맛있죠?
1: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감사합니다.
1: 진짜요?
0: 너무 좋아요.
1: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태연식?
0: 네.
1: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채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0: 크림치즈,
1: 레몬즙, 다진 마늘, 꿀이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0: 아, 맞다.
1: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건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0: 어?

0: Hi.
1: 에? 어, 노. 오호, 맛있다.
0: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고요.
2: 근데 고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3: 괜찮아요, 셰프님.
0: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 이렇게?
0: 네.
2: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0: 괜찮을 거예요.
2: 자.
0: 파는 것 같아.
2: 어? 개인적으로?
3: 네.
2: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3: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0: 채연 씨가 아니야?
2: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3: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0: 더 맛있다.
2: 역시.
0: 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2: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3: 정말요?
2: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0: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sis Cosmetic, which has suggest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Also,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bioprocessing stages. And we explore Living Life, a provider of protein shakes that have kept the nutrients of original ingredient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I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I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2: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3: 프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 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4: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gets in the global field.
1: 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E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2: 저희 E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E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자동 배양 모드입니다. 공정 중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언제나 균일하고 높은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바이오시엠 미니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자 장점입니다.

0: 있습니다.
1: The single-use bag container is a type of disposable storage unit for the mixing, treatment, and storage of liquid materials. As the products are provided in varied capacities, from 15 up to 1,000 liters, they can be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What is more, the company has developed its own water treatment system that can decide the quality of bioprocessing. And it has contributed to stabiliz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water.
2: 저희 이셀은 공정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싱글유즈 백, 필터 무결성 검증을 위한 펍시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은 개별 장비를 넘어 하나의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3: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4: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5: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6: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헬스업,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내 필세 운이서부터.
1: 예.
0: 이분이 요것은
2: 아침에 저거 좋아서 많다 그거
1: 이게
2: 많다 오늘 많다
0: 요새는 계속
1: 많다 밖에서는 그늘이 차가 베렸다고들 많이 하는데
0: 이분이 요것은
2: 아침에 집에 크도 어떻게 많이
1: 이 나무 속에 차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2: 태양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차가 부드럽고 네.
1: 고생들 하셨어요
3: 예
1: 내일 봐요
3: 예. 고맙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 가겠어요.
6: 오! 오픈 찬스.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et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자리야 2m 정도인데 여기에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돼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예, 땅이 살 땅이에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자기 생산도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당이다, 둥당이다, 당이 둥당이 둥당이다.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Deul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또 여성들의 내면의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 있는 그런 들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 대회 나갔든지 남도문화재 나갔을 때 호응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보통 육지의 들노래는 남자분들이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섬지방 장산 들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었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2: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이 인제가 자연이 훌륭한 곳이어가지고 막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거의 백여 개가 되거든요. 인제가 막 숲과 산, 막 강, 대자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 컨셉. 여행이 아니라 탐험.
1: 뭐, 아우, 잠깐만, 머리.
2: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1: 어우,
3: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니까. 와,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0: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4: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아무나 올 수도 없어요.
5: 바람 막 보니까 진짜 시원해요. 와.

0: 이야. 아, 잠깐만요. 아, 공기 너무 좋다.
1: 벌써 자연의 향이 나죠.
0: 네.
1: 인제도 많이 와보셨어요?
0: 인제요?
1: 네.
0: 작년에도 왔지만 인제 또 아쉬워.
1: 이제 또 아쉬워.
0: 그나저나 우리 원준쌤, 네. 첫 번째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저 지금 기대되거든요.
1: 이 인제가 자연이 훌륭한 곳이어가지고 막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거의 백여개가 되거든요.
0: 혹시 지금 등산하는 거예요?
1: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고, 네. 오늘 숲을 걸어볼 건데.
0: 여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2: 저 지팡이 찍고 가면 도움이 되시는.
0: 지팡이요?
2: 네.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0: 네. 아. 아니, 잠깐만요.
1: 네.
0: 오늘 약간 쉽다면서요. 지팡이를 벌써.
1: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네. 숲길이고 야트막한 산을 걸어가지고,
0: 네.
1: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0: 자, 일단 키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이게 딱 높이에 네. 맞아야지 편할 테니까.
0: 전 살짝 이거 좀 꺾인 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살짝.
0: 좋다.
1: 키가 크니까.
0: 네.
1: 네, 긴 거.
0: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너무 큰 거. 여기가 이제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라고 와보셨죠? 이제 와보셨으니까.
0: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네. 원대리 자작나무
1: 숲. 맞아요.
0: 숲길.
1: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인제에서 워낙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첫 스팟으로 정해봤고요. 제가 그 컨셉을 인제가 막 숲과 산, 막 강, 대자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0: 네.
1: 우리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 컨셉,

0: 여행이 아니라 탐험.
1: 좀 뭐 이거 뭐 이거 그려야 되나.
0: 근데 일단 이거에서 탐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가시죠. 인디아나 존스.
0: 인디아나 존스.
1: 아, 공기 좋다.
0: 공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숨할 때마다 네. 이렇게 막 건강해지는 느낌.
1: 그냥 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천연 공기청정기가. 첫 시작은 좀 더웠거든요. 네. 올라오면서부터 뭔가 되게 쾌적해지고 네.
0: 점점 이게 위에 우리를 딱 가로막아주는 나무들이 더 생기고 그렇죠? 근데 딱 요 인제 요 숲이 네. 인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자연이 딱 감싸주고 네. 어딜 가나 푸른 공기가 펼쳐지고
1: 근데 여기서 네.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되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0: 그쵸.
1: 공기가 좋으니까.
0: 그리고 이 와중에 네. 저희가 전망대까지 딱 도착했어요.
1: 여기였구나, 전망대.
0: 예, 저희가 지금 30, 40분 고생한 보람을.
1: 전망대.
0: 제가 신성 씨를 위해 예. 준비했습니다.
1: 와,
0: 이 자연이 준비했지만.
1: 이 숲 세권.
0: 예, 숲 세권.
1: 와. 저는 바람 불 때 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0: 이런 곳 살면 네. 눈뿐만이 아니라 네. 귀도 쫑긋해가지고
1: 바로 낮잠 잘 수 있어요.
0: 근데 멋있긴 멋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작나무가 이렇게 많이 쫙 펼쳐지는 곳은 없거든요.
1: 왜냐하면 자작나무가 이게 겉에 껍질이 하얗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지금 막 엄청 이 폭염더위에 나무를 딱 보면은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쵸. 설경을 보는 느낌.
0: 그렇죠.
1: 겨울인 느낌 약간.
0: 여름 속에서 겨울을 네. 느끼듯이.
1: 네네. 네.
0: 근데 지금 여기만 해도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숲에 네. 총 자작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1: 지금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거예요?
0: 퀴즈입니다.
1: 잠깐만요. 일일이 다 세볼 수가
0: 일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네. 걸어 올라오면서도 중간중간 있었고
1: 그걸 다 포함해서인 거예요?
0: 예, 막 이 숲에 저 너머에 쫙 펼쳐지거든요.
1: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0: 다 합치면.
1: 워낙 크니까 네. 한 5만 그루 정도 되지 않을까.
0: 그거에 네. 10배도 넘어요.
1: 50만 그루라고요?
0: 69만 그루가 있대요. 69만 그루가 있대요.

0: 와, 그건 지금도 사실 여기서 또 태어나는 이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만 그루 정도 되겠네요.
1: 뭐 계속 뭐 조금 조금씩 그 숫자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10만 단위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이런 자작나무 숲은 흔치가 않습니다.
0: 원래 보통 자작나무 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는 게 특성인데.
1: 그렇죠. 하늘을 향해 쫙 뻗어 있죠.
0: 지금 밑에 보면은 다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1: 그렇죠. 이 앞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긴
0: 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딱 문처럼.
1: 당연히 뭐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 아니실 거고.
0: 저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까무러친 거예요, 이거 지금?
1: 신성주 왔다고?
0: 네. 그래도 원준 쌤이랑 같이 왔다고.
1: 네. 네. 인사. 어,
0: 우러러보려 그러게.
1: 아, 우러러보는 거가 네, 오히려?
0: 어, 오셨다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휘어진 게요?
1: 그러니까 뭐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0: 어, 여기 어디 계세요?
1: 숲 해설가님이 계셔가지고.
0: 네.
1: 예, 네, 딱 봐도 아, 전문가 포스.
0: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2: 잘 오셨습니다.
0: 아,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전망대에서 네. 자작나무를 보면서 네. 막 휘어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앞에 두 그루가 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네. 열리지처럼
2: 인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막 예, 문처럼 예, 돼가지고
2: 예, 예, 예. 나무가 쉰 이유는 네. 2021년도에 강원도는 12월 달에 열흘 이상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러다가 한파가 오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죠.
0: 아,
2: 그래가지고
0: 맞아요.
2: 비하고 눈하고 합치니까 이게 얼음이 되면서 한파가 무게라. 오니까 아. 무거운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나무가 일제 휘었어요.
0: 아.
2: 근데 저게 다시 원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저렇게 있고 지금 뭐 여기 저희 직원들이 가진 노력을 해서 지금 원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아. 지금 상태에서는 네.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할 거다라는 아. 정도의 지금 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뭐 일이지만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예.

0: 38헥타르라는 면적 지역에 소나무를 전부 벌채를 하게 됐어요. 관위에 걸쳐가지고 무려 69만 줄을 갖다가 여기다 식재를 해갖고 만든 숲이고 별바라기 숲은 92년도. 그러니까 네. 얘들의 나이는 현재 34살짜리들입니다.
1: 아, 나무들이요?
0: 예.
1: 34살? 네.
0: 원래 그 씨가 떨어져 자라게 되면 뿌리가 깊게 밑으로 박히는데 네. 이렇게 심어준 식재를 했을 때는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1: 아, 옆으로요? 예.
0: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가까이 놔뒀다라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하고 우리하고 역사에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천마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천마도요?
0: 예, 예. 그 73년도에 신라의 한 고분에서 뭐 말다래가 발견돼 천마가 그려져 있다고
2: 했죠. 천마청.
0: 예, 천마청. 천마도가 발견된 게 천마청이죠.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자작나무에 그려.
2: 아, 맞아요. 그 위에 그렸어요.
0: 예, 예.
2: 아,
0: 맞아요. 가로 73cm, 세로 58cm, 두께 6mm의 자작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판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 1300년이 넘도록 얘가 썩질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만져보셔서 아시지만은 자작은 맨질맨질한 게 베틀린이라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큐틴이라는 천연 방부제가 있다 보니까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신분증이 뭐죠?
1: 주민등록증.
0: 주민등록증이죠. 네. 조선시대 때 뭐죠?
1: 그 저기 그 호패.
0: 호패죠. 네. 호패를 만든 나무가 또 자작나무.
1: 아, 이게요?
0: 예.
1: 아, 오랫동안 보존이 되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아...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또 와, 약간 뭐 그 뭐지? 랩시오는 거죠.
2: 네.
1: 되게 막
2: 종이가 좀 맨들맨들한 종이 같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여기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1: 아, 오는 내내 눈이 네.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2: 그렇죠. 눈이 호강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1: 네.
2: 좀 약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1: 그러니까 조금 좀 쉴 타임이 좀 필요해요.
2: 네, 근데 마침 또 있네요.
1: 아이고.
2: 시원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여름이라서 아. 아직 열기가 좀 있어요. 밑에 샀잖아요.
1: 우리 아까 얼음컵 샀잖아요.
2: 지금 딱 꺼낼 타이밍입니다.
1: 아, 얼음을 좀 먹을 시간인가요?
2: 네. 네, 여기 아까 주차하면은 상품권을 주시는데, 예, 근데 요새 네. 이제 지역에서 입장권을 사면은 이렇게 교환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사회에 환원, 그 지역 사회에 네네.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
1: 와, 많이 좋아졌다. 네.
2: 날씨 와. 덥다고 하셨으니까.
1: 네.
2: 얼음을 살까요? 얼음 사서 그런 네네네. 때를 위해서
1: 네.
2: 이 보냉백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담아주시면 네. 됩니다.
1: 어, 시원하다.
2: 그다음에 네. 그냥 먹으면 안 되겠죠.
1: 뭐 또 있어요?
2: 제가 또 깜짝 준비했습니다.
1: 술이에요?
2: 아닙니다.
1: 뭐예요?
2: 인제가 오미자가 유명해요.
1: 알죠?
2: 예.
1: 오미자.
2: 이 오미자가 일교차가 커야 이제 좀 재배가 잘 되거든요.
1: 시고 달고 막 쓰고 네. 뭐 떨고 막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이
2: 맞아요.
1: 오미자.
2: 근데 인제가 네. 이 오미자 재배하기 딱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특산물이 오미자라서
1: 안 그래도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회 뭐 짱이에요.
2: 그렇죠. 또 이렇게 당을 또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2: 조금 더.
1: 네.
2: 짠. 그럼 만남을 축하해요. 네.
1: 아우, 달다. 이 맛이에요. 오늘은 다섯 가지 맛이 아니라
2: 네.
1: 달고 상큼하고 두 가지 맛. 이미자.
2: 이미자.
1: 이미자.
2: 이미자.
1: 동백아가씨.

0: 근데 어릴 때 이런 데서 막 뛰어노셨을 거 아니에요?
1: 거의 뭐 터전이었죠. 뭐 시골 살았으니까 매일같이 뭐 산에 가서 막 사슴벌레 잡고 장수풍뎅이
0: 이런 데
1: 잡고
0: 막 가재 잡고
1: 막 도롱뇽 잡고 막 그랬었죠.
0: 그러면 약초 이런 것도 많이 아세요?
1: 약초요?
0: 많은데.
1: 다니면서 그런 것도 막 눈으로 봤기 때문에.
0: 네.
1: 뭐가 있나 여기에는? 어? 잠깐만. 와 여기 당귀 있네요. 당귀. 야 이거 따가지고 그 막 쌈밥에 싸먹으면은 그렇게 입맛이 당겨요.
2: 아 그래서 당귀.
1: 예 이거 당귀 당귀. 야.
3: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1: 야.
3: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1: 예.
3: 아,
1: 예.
3: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거. 어?

0: 딴지만 심면 안 돼요. 그
1: 당귀 아니에요?
0: 예, 당귀 아니에요. 당귀 아니에요. 이거는.
1: 어?
0: 이건 독초예요.
1: 오. 어, 진짜로
0: 말이요. 뿌리가 약재로 사용하는 건데.
1: 네, 이거 뭐예요?
0: 아, 이게 초고라고 하는 그 각시퉁꽃. 예, 그거예요.
1: 아, 이게 아~ 각시퉁꽃이었구나.
0: 예, 옛날 이제 예. 약이 없고 그랬을 때는 이제 상비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맥가술 마취제.
1: 예. 아, 어? 예. 잠깐만요.
0: 뭐 그런 것도 사용했고.
1: 어, 잠깐만요.
0: 아, 예. 상관이 없어요.
1: 소리 지금 붙는 네. 예. 것 같은데 지금. 예.
0: 만져도 상관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산에서는 네. 이 비슷한 종류의 약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물도 그렇고 다양하고 버섯도 그렇고.
1: 어, 그러면은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10만
2: 원. 군인 아니에요?
0: 아, 군인 아닙니다. 아니네요. 저는 이제 여기 마을에서 거주하는 네. 약초꾼 겸 인재군 에서 환경미연, 예, 아~ 환경직 공무 일을 학창 시절에는 이제 검도 선수.
3: 아, 그래서 뭔가 예. 이렇게 딱 가나가 있으시구나. 예.

0: 그렇죠. 네,
1: 그럼 네. 지금 저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 무사기관이랑 네. 좋은 연구를 좀 채취하는 게 도와주십사 하고 이제 예. 한신령한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거죠.
3: 그럼 이제. 저희도 온 김에 좀 예의 좀 갖춰도 될까요?
2: 아유, 네.
0: 그럼 오늘 이게 약속 하실 때 저희도 살짝 구경하고 쫓아.
2: 아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예. 저희 같은 일반인도 산에서 이런 걸
3: 가능한가요?
2: 하신다면은 뭐 열심히 한번.
3: 저희도 오늘 신받다 한번 외쳐봐야 예. 되는데.
0: 산삼도 있겠죠?
2: 장담은 못합니다. 네. 장담은 못해요. 산에 있는 네. 재물은
3: 주시는
2: 네, 만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욕심을 버려야 돼요.
0: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이제 산신령님한테 예의도 갖췄고 이제 슬슬 이제 산행 한번 해보시죠.
3: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정말 우리 선생님 뒤만 졸졸졸 네. 따라다니면서
0: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3: 배우기도 하고.
0: 네.
3: 자 한번 캐러 가볼까요, 한번?
0: 네.
3: 아유. 아 맞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지.
0: 하지만 사람이 자꾸 네. 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3: 살살 그냥 뭐 이렇게 막. 야, 내 뭐 약초도 약초지만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와 옆에 딱 물소리 진짜. 물소리 들리고요.
3: 네, 물소리 들리고.
2: 아우 새소리가 안 들리네 근데. 여,
3: 아 들려요 지금 들려요.
2: 아, 들려요?
3: 네.
2: 날파리가 와. 좀 있죠?
3: 네 맞아요. 네
2: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산행은 이른 새벽. 위주로 해야 돼요.
3: 그러면
2: 한낮에 되면은 예.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예, 태양이 뜨거우면은 땀도 많이 나면은 날파리나 그런 해충들도 네. 많이 달라붙고 그다음에 또 요새 이 진드기 그런 해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요새 산딸기도 있네요.
3: 와, 진짜 산딸기, 산딸기.
2: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3: 어, 이거 맛있죠.
2: 네, 예, 오염이 없는 거래가지고 뭐 여기 뭐 농약을 치거나 뭐 이런 기조로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도가 지금 한창 좋을 때예요.
3: 산딸기.
0: 은은한 또 단맛이 나네요. 막 예. 엄청 달고 이러진 않지만.
4: 산딸기의 예. 매력이 그 약간 뭐랄까
3: 씨앗 있잖아요. 예. 씨. 그거 씹어 먹는 재미.
2: 괜찮은데?
3: 달달하네요. 네.
0: 그것도 식감이 있어요.
2: 예.
3: 다시 가세요.
0: 선생님 잠시만요.
3: 지금 현기증 나거든.
4: 뭐 아우 이제 잠깐만 머리.
3: 뭐 잡아.
4: 네, 머리
3: 되겠다. 어.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산 중이니까
2: 아, 와.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게 야. 지금 가장 편한 거예요, 지금.
3: 이게 편한 거예요?
2: 예. 네.
3: 저 죽을 것 같은데.
0: 근데 이런 길을 알고 가시는 것도 놀랍네요.
3: 와. 이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우. 같이 가요, 선생님.
2: 거의 다 왔어요.
3: 와.
0: 와, 진짜 잘 가신다.
3: 와.
0: 앞에

0: 여기 돌이 좀 습한 곳이라서 돌 밟을 때 예,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어우.
1: 잠깐. 예.
2: 와, 이게 다치신 적은 없어요?
0: 아, 수도 없이 다쳤죠. 어. 뭐 나무에서 예, 나무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아이고. 혼자 아. 온 적도 많아요.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 산을 탈까 막 그런 거 예, 혼자 막 그런 생각도 한
1: 지금 제가 많아요. 지금 그 생각 하고 있거든요. 야. 잠깐만. 이쪽만 쉬었다가 가면 안 돼요? 여기서.
0: 예.
1: 와. 자. 어우, 여기 딱. 야. 진짜. 와.
0: 와, 지금 아이고 머리 어떻게 네. 이거.
1: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뭐 산삼이고 뭐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와. 우리 선생님도 초행길 때 저희처럼 네. 이렇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이걸 놀이로 생각하면서 다녔죠. 아, 왜냐면은 예, 이게 왜냐면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예, 놀이터 삼아서 예,
0: 여기 토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2: 예.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약초 캐시고 이런 길도 다 개척하신 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 주위의 분들한테 배우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진짜 약초꾼 10만이 그런 분들이랑 동행을 하면서 또 이제 또 배웠죠.
1: 이런 걸 막 캐시면서 막 다니시다 보면은 위험 요소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뭐 돌 낙석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나무도 또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나무를 네, 탄다고.
0: 나무에서 또 달리는 또 임산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버섯이나 아,
1: 그 저기 겨우사리
0: 그렇죠.
1: 그것도 있죠.
0: 예, 겨우사리. 네. 그다음에 잣도 있고.
1: 예, 뭐 말굽버섯도
0: 예,
1: 있고.
0: 예, 뭐 상황버섯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나무 꼭대기 제일 최상부에 이제 있으니까 네. 올라가야 부득이하게 또 목숨 걸고 또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그럼 뭐 해충도 많을 거 아니에요. 벌도 있고 뱀도 있고.
0: 예,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벌이더라고요. 벌. 예, 왜냐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른 뱀이나 그런
1: 피하거든요.
0: 예, 인기척 나면 도망가요. 근데 이 벌은 인기척 나면 그냥 와서 쏴버리니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1: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조금 그쵸. 수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2: 가보시죠 또.
1: 가시죠, 네. 가시죠. 야.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0: 네.
1: 야, 진짜 험하다.
0: 이렇게 지금 계곡을 끼고 네. 굉장히 습하잖아요.
1: 네.
0: 땀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곳이 여기서 자생하는 많아요. 약초가 또 따로 있어요. 또
1: 오. 네.
0: 지금 가장 많이 나올 시기인데 네. 한번 찾아보도록.
1: 뭐가 나오나요? 이런 데서는
0: 동충하초라고 동충하초 중에서
1: 그거잖아요. 그 벌레
0: 예, 예,
1: 그
0: 맞아요.
1: 몸에서 기생하는
0: 예,
1: 버섯.
0: 예, 예.
1: 보통 동충하초 하면 그 매미,
0: 매미나 동맹이. 예. 번데기.
1: 예, 번데 거기서 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와, 이게 참. 우리가 다니는 이 산길이
3: 와,
1: 아니니까.
3: 진짜 야생이다.
1: 와.
0: 어, 여기 차차 붙다.
1: 어, 있어요?
2: 있어요?
0: 예. 어, 여기 차차 붙다.
1: 어, 있어요?
2: 있어요?
1: 예. 어디 있어요?
0: 뭐.
1: 오, 이거 같은데? 요거 예. 요거 요거 요거 요거.

0: Today, Korea stands as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capturing the world's attention. And with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comes a deeper curiosity about the history that shaped it. But the Korea we know today wasn't built without hardship. From the loss of its sovereignty to the long road toward independence, countless people stood up and made immense sacrifices. Marking the 81st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we want to take a brief journey through that history, one we must never forget. At the dawn of the modern era, the Korean Empire had become a battleground for the ambitions of the surrounding great powers. Then, in 1905, the nation's fate took a dramatic turn. Japan forced Korea to sign the Ulsa Treaty, stripping the nation of its diplomatic sovereignty.
1: 일제가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가지고 1905년 을사 늑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종 황제가 이제 해외 특사군에서 이 무효를 이제 정말 호소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저지가 되고 결국 이것을 빌미로 고종 황제는 이제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순종 황제를 딱 올려놓은 후에 마침내 1910년 8월에 그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대한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0: Determined efforts to alert the world continued, alongside the resistance of the righteous armies and the historic act in Harbin. In Harbin, An Jung-geun carried out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a leading figure behind Japan's aggression. Even while imprisoned, he never stopped speaking of peace. But despite these determined efforts, Japan's invasion could not be stopped. Japan then forced the Korean Emperor to sign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and on August 29, 1910, the Korean Empire was formally annexed by Japan, becoming a Japanese colony. And so began nearly 35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2: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의 항일운동, 항일의식 또는 민족의식 같은 것들이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시 또 이게 커져서 독립운동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0: With their homeland under colonial rule, even the simplest freedoms of daily life were taken away as the Korean people endured decades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But Korea refused to give up.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beyond Korea's borders, reaching Manchuria, the Russian Far East, and beyond.
1: 그 당시 이 국외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또 뭐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학교도 건설하고 또 이런 그 군사들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야말로 이런 조국에 대한 그 애정과 열망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그런 정말 각종 고난 끝에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계속 쌓여갔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0: In February 1919,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gathered to declare their nation's independence. And just 1 month later, the cry for independence erupted in Seoul and soon swept across the nation.
1: 3.1운동의 특징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신분 뭐 계층에 상관없이 정말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제도 상당히 당황을 하죠.
0: In response, the Japanese authorities brutally suppressed the peaceful demonstrations by force, and countless independence activists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Instead, efforts began to bring the scattered independence movement together as one. In Shanghai,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9 years after losing its sovereignty, Korea finally had a government dedicated to restoring an independent nation.
1: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구성원들도 강요도 다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구심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시정부의 출범은 또 중요한 그 독립운동의 또 다른 이제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The armed resistance also grew stronger. In June 1920, independence forces led by Hongbomdo won a major victory against the Japanese army at the Battle of Pongudong. Later that October,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other independence forces fought Japanese troops in the Cheongsan-ni region. The victories proved that Korea's independence forces could stand their ground and win in armed combat. In 1926 came the June 10th movement, followed by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Such events carried the fight for independence into a new generation. Meanwhile,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Kim Gu with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ir acts of resistance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and helped bring Korea's determination for independence to the world. 일본은 had begun enforcing policies aimed at turning Koreans into loyal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It was an attempt to erase the very identity and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Yet, efforts to preserv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nly grew stronger.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lived on. Pursued by Japanese forces and driven from city to city across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never gave up its fight for independence. Then, in 1940, the Korean Liberation Army, the military for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inally established.
1: 일제에 대해서 뭐 선전포고랄까요? 대일선전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미얀마라든가 인도 전선의 일부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광복군 활동을 해나갔고
0: The Korean Liberation Army prepared to enter Korea alongside the Allied forces ready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Then came August 15th, 1945. With Japan's surrender, Korea was finally liberated. 35 years had passed since the nation lost its sovereignty in 1910.
1: 제국주의 시대에 정말 뭐 여러 식민지의 나라들, 제국에 의해서 강점된 나라들 중에서 아마 우리만큼 가장 긴 시간에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우선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데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tory of Korea's liberation is not just a chapter of the past. It also asks us how we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freedom and peace we enjoy today. 81 years later, the meaning of that day still lives on.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반크의 정희성 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s. Then I went to Korea and started studying abroad. 그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이 인제가 자연이 훌륭한 곳이어가지고 막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거의 백여 개가 되거든요. 인제가 막 숲과 산, 막 강, 대자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 컨셉. 여행이 아니라 탐험.
1: 뭐, 아우, 잠깐만, 머리.
2: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1: 어우,
3: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니까. 와, 그냥 마실 갔다 올게요.
0: 알겠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네요.
4: 여기가 원래 가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아무나 올 수도 없어요.
5: 바람 막 보니까 진짜 시원해요. 와.

0: 아, 잠깐만요. 아, 공기 너무 좋다.
1: 벌써 자연의 향이 나죠.
0: 네.
1: 인제도 많이 와보셨어요?
0: 인제요? 네. 작년에도 왔지만 인제 또 아쉬워.
1: 이제 또 아쉬워.
0: 그러잖아 우리 원준쌤. 네. 첫 번째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저 지금 기대되거든요.
1: 이 인제가 자연이 훌륭한 곳이어가지고 막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도 거의 100여 개가 되거든요.
0: 혹시 지금 등산하는 거예요?
1: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네. 오늘 숲을 걸어볼 건데.
0: 여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2: 저 지팡이 찍고 가면 도움이 되시는.
0: 지팡이요?
2: 네.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0: 네. 아니, 잠깐만요.
1: 네.
0: 오늘 약간 쉽다면서요. 지팡이를 아니, 벌써.
1: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네. 숲길이고 야트막한 산을 걸어가지고,
0: 네.
1: 여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0: 자, 일단 키에 맞는 거를 골라야 될 것 같은데.
1: 그쵸. 이게 딱 높이에 네. 맞아야지 편할 테니까.
0: 전 살짝 이거 좀 꺾인 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1: 저는 살짝.
0: 좋다.
1: 키가 크니까.
0: 네.
1: 네, 긴 거.
0: 너무 큰 거 아니에요?
1: 너무 큰 거. 여기가 이제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라고 와보셨죠? 이제 와보셨으니까.
0: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네. 원대리 자작나무
1: 숲.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인제에서 워낙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첫 스팟으로 정해봤고요. 제가 그 컨셉을 인제가 막 숲과 산, 막 강, 대자연이 펼쳐지다 보니까
0: 네.
1: 우리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탐험 컨셉, 여행이 아니라 탐험.
0: 좀 뭐 이거 그려야
1: 되나? 근데 일단 이거에서 탐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가시죠, 인디아나 존스.
1: 인디아나 존스.
0: 아, 공기 좋다.
1: 공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들숨할 때마다
0: 네.
1: 이렇게 막 건강해지는 느낌.
0: 그냥 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천연 공기청정기가. 첫 시작은 좀 더웠거든요.
1: 네.
0: 올라오면서부터 뭔가 되게 쾌적해지고
1: 네. 점점 이게 위에 우리를 딱 가로막아주는 나무들이 더 생기고. 근데 딱 요 인제 요 숲이
0: 네.
1: 인제를 딱 상징하는 그런 자연이 딱 감싸주고 네. 어딜 가나 푸른 공기가 펼쳐지고
0: 근데 여기서
1: 네.
0: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되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그쵸.
0: 공기가 좋으니까.
1: 그리고 이 와중에
0: 네.
1: 저희가 전망대까지 딱 도착했어요.
0: 여기였구나, 전망대.
1: 예, 저희가 지금 30, 40분 고생한 보람을.
0: 전망대.
1: 제가 신성 씨를 위해
0: 예.
1: 준비했습니다.
0: 와,
1: 이 자연이 준비했지만.
0: 이 숲세권.
1: 예, 숲세권.
0: 숲세권. 와. 저는 바람 불 때 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1: 이런 곳 살면 네. 눈뿐만이 아니라 네. 귀도 쫑긋해가지고
0: 바로 낮잠 잘 수 있어요.
1: 근데 멋있긴 멋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작나무가 이렇게 많이 쫙 펼쳐지는 곳은 없거든요.
0: 왜냐하면 자작나무가 이게 겉에 껍질이 하얗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지금 막 엄청 이 폭염더위에 나무를 딱 보면은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쵸? 설경을 보는 느낌.
1: 그렇죠.
0: 겨울인 느낌 약간.
1: 여름 속에서 겨울을 네. 느끼듯이.
0: 네네. 네.
1: 근데 지금 여기만 해도 엄청 많은데 지금 이 숲에
0: 네.
1: 총 자작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0: 지금 저한테 퀴즈 내시는 거예요?
1: 퀴즈입니다.
0: 잠깐만요. 일일이 다 세볼 수가
1: 일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걸어 올라오면서도 중간중간 있었고
0: 그걸 다 포함해서인 거예요?
1: 예, 막 이 숲에 저 너머에 쫙 펼쳐지거든요.
0: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1: 다 합치면.
0: 워낙 크니까
1: 네.
0: 한 5만 그루 정도 되지 않을까.
1: 그거에
0: 네.
1: 10배도 넘어요.
0: 50만 그루라고요?
1: 69만 그루가 있대요. 69만 그루가 있대요.

0: 그건 지금도 사실 여기서 또 태어나는 이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만 그루 정도 되겠네요.
1: 뭐 계속 뭐 조금 조금씩 그 숫자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10만 단위니까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네. 이런 자작나무 숲은 흔치가 않습니다.
0: 원래 보통 자작나무 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는 게 특성인데
1: 그렇죠. 하늘을 향해 쫙 뻗어 있죠.
0: 지금 밑에 보면 다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1: 그렇죠. 이 앞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긴
0: 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딱 문처럼.
1: 당연히 뭐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건 아니실 거고.
0: 저보고 놀래가지고 뒤로 까무러친 거예요, 이거 지금?
1: 신성주 왔다고?
0: 네. 그래도 원준 쌤이랑 같이 왔다고.
1: 네. 네. 인사.
0: 우러러 불러.
1: 아, 우러러 보는 네. 건가요, 오히려?
0: 오셨다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 휘어진 게요?
1: 그러니까 뭐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0: 여기 어디 계세요?
1: 숲 해설가님이 계셔가지고.
0: 네.
1: 예, 네, 딱 봐도 전문가 포스.
0: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네.
2: 잘 오셨습니다.
0: 아,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전망대에서 네. 자작나무를 보면서 네. 막 휘어 있고 그래가지고 네. 앞에 두 그루가 네.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열리지처럼
2: 네, 인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막 예, 문처럼 예, 돼가지고
2: 예, 예, 예. 나무가 쉰 이유는 네. 2021년도에 강원도는 12월달에 열흘 이상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러다가 한파가 오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죠.
0: 아,
2: 그래가지고
0: 맞아요.
2: 비하고 눈하고 합치니까 이게 얼음이 되면서 한파가 무게야. 오니까 아. 무거운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나무가 일찍 휘었어요.
0: 아.
2: 근데 저게 다시 원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저렇게 있고 지금 뭐 여기 저희 직원들이 가진 노력을 해서 지금 원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지금 상태에서는 네.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할 거다라는 정도의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0: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뭐 일이지만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예술성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것 좀 보면서 야 되게 멋있다.
2: 네. 그래서 네. 인사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을철에 노랗게 단풍 들었을 때 아름다움과
0: 네.
2: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0: 네.
2: 그거는 진짜 환상의 세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 하지만 초록과 어우러진 여름도 멋있습니다.
0: 멋있어요. 한복이 좋죠.
1: 네.
0: 푸릇푸릇.
1: 여기 앉을 때도 있네요?
2: 예, 예. 여기 앉으시면 제가
1: 그래요?
2: 예, 전반적으로 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좋다.
2: 자, 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1980년대 중후반에 전국적으로 솔잎파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0: 네.
2: 전국적으로 소나무를 많이 죽이게 됐습니다.
0: 아.
2: 그래서 이 원대리도 138헥타르라는 면적 지역에

0: 그거를 자작나무에
1: 그렸어요. 아, 맞아요. 그 위에 그렸어요.
0: 예, 예.
1: 아,
0: 맞아요. 가로 73cm 세로 만들어서 맞아. 제작을 했고, 1300년이 넘도록 얘가 썩지지만은 자작은 맨질맨질한 게 베틀린이라는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큐틴이라는 천연 방부제가 있다 보니까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신분증이 뭐죠?
2: 주민등록증.
0: 주민등록증이죠. 네. 조선시대 때 뭐죠?
2: 그, 저기, 그, 호패.
0: 호패죠. 네. 호패를 만든 나무가 또 자작나무.
2: 아, 이게요?
0: 예.
2: 아, 오랫동안 보존이 되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아. 또 이렇게 만져보면은 또, 와. 약간 뭐, 그, 뭐지? 랩시오는 거죠. 네. 되게 막,
1: 맨들맨들. 맨들맨들 종이 같기도 네. 하고. 이러니까 여기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2: 아, 오는 내내 눈이 네.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1: 그렇죠. 눈이 호강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2: 네.
1: 좀 약간 쉬었다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 조금 좀 타임이 좀 필요해요.
1: 네, 근데 마침 또 있네요.
2: 아이고.
1: 시원하긴 했는데 그래도 더 여름이라서 아. 아직 열기가 좀 있어요. 밑에 샀잖아요.
2: 아, 우리 아까 얼음컵 샀잖아요.
1: 지금 딱 꺼낼 타이밍입니다.
2: 아, 얼음을 좀 먹을 시간인가요?
1: 네. 네, 여기 아까 주차하면은 상품권을 주시는데, 예, 근데 요새 네. 이제 지역에서 입장권을 사면은 이렇게 교환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사회에 환원, 그 지역 사회에 네네. 환원을 할 수가 있어요.
2: 와, 많이 좋아졌다.
1: 네. 날씨 와. 덥다고 하셨으니까,
2: 네.
1: 얼음을 살까요? 얼음 사서. 그런 네네네. 때를 위해서,
2: 네.
1: 이 보냉백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2: 어우, 시원하다.
1: 그다음에 그냥 어. 먹으면 안 되겠죠.
2: 어, 뭐 또 있어요?
1: 제가 또 깜짝 준비했습니다.
2: 어, 술이에요?
1: 아닙니다.
2: 어, 뭐예요?
1: 인제가, 오미자가 유명해요.
2: 알죠?
1: 예.
2: 오미자.
1: 이 오미자가 일교차가 커야 이제 좀 재배가 잘 되거든요.
2: 시고, 달고, 막 쓰고, 예. 뭐 떨고, 막, 이,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이
1: 맞아요.
2: 오미자.
1: 근데 인제가 네. 이 오미자 재배하기 딱 좋은데요. 그래가지고 특산물이 오미자라서.
2: 안 그래도 좀 피곤했거든요.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회복 뭐 짱이에요.
1: 그렇죠. 또 이렇게 당을 또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2: 맞습니다. 조금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1: 조금 더.
2: 네.
1: 짠.
2: 그럼
1: 만남을 축하합니다.
2: 네.
1: 아우, 달다.
2: 이 맛이에요. 오늘은 다섯 가지 맛이 아니라
1: 네.
2: 달고 상큼하고 두 가지 맛. 이미자.
1: 이미자.
2: 이미자.
1: 이미자.
2: 동백아가씨.

0: 근데 어릴 때 이런 데서 막 뛰어노셨을 거 아니에요?
1: 거의 뭐 터전이었죠. 뭐 시골 살았으니까 매일같이 뭐 산에 가서 막 사슴벌레 잡고 장수풍뎅이 잡고
0: 막 가재 잡고
1: 네. 막 도롱뇽 잡고 막 그랬었죠.
0: 그러면 약초 이런 것도 많이 아세요?
1: 약초요? 많은데. 다니면서 그런 것도 막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뭐가 있나 여기에는? 어? 잠깐만. 와 여기 당귀 있네요. 당귀. 야 이거 따가지고 그 막 쌈밥에 싸먹으면은 그렇게 입맛이 당겨요.
2: 아 그래서 당귀.
1: 예 이거 당귀 당귀. 야
3: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야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
1: 예. 어 예.
3: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거.
1: 왜, 왜, 왜, 왜.
3: 만지면 심하면 안 돼요 그거.
1: 당귀 아니에요?
3: 예 당귀 아니에요 당귀 아니에요 이거는.
1: 어?
3: 이건 독초예요.
1: 오. 어, 진짜로
3: 맞아요. 뿌리가 약재로 사용하는 건데.
1: 예 이거 뭐예요?
3: 아 이게 초고라고 하는 그 각시퉁꽃. 예 그거예요.
1: 아 이게 아~ 각시퉁꽃이었구나.
3: 예 옛날 이제 예. 약이 없고 그랬을 때는 이제 상비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맥가술 마취제.
1: 예. 아, 어? 예. 잠깐만요.
3: 뭐 그런 것도 사용했고.
1: 어, 잠깐만요.
3: 아예 상관이 없어요.
1: 소리 지금 듣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예,
3: 만져도 상관없어요.
1: 아, 그래요?
3: 근데 산에서는 네. 이 비슷한 종류의 약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물도 그렇고 다양하고 버섯도 그렇고.
1: 어 그러면은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10만
0: 군인 군인 아니에요?
3: 아 군인 아닙니다. 아니네요. 저는 이제 여기 마을에서 거주하는 네. 약초꾼 겸 인재군. 그래서 환경미연, 예, 아~ 환경직 공무 일을 학창 시절에는 이제 검도 선수.
0: 아, 그래서 뭐.

0: 있어요. 네,
1: 그럼 네. 지금 저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 무사기한이랑 네. 좋은 영물을 좀 채취하는 게 도와주십사 하고 이제 예. 한신령한테 먼저 예의를 갖추는 거죠.
0: 그냥. 그럼 저희도 온 김에 좀 예의 좀 갖춰도 될까요?
2: 아유,
3: 그럼 오늘 이게 약속하실 때 저희도 살짝 구경하고 쫓아.
2: 아 그럼요, 그럼요.
3: 예.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도 산에서 이런 걸
0: 가능한가요?
2: 하신다면은 뭐 열심히 한번.
0: 저희도 오늘 신받다 한번 외쳐봐야 되는데.
3: 산삼도 있겠죠?
2: 장담은 못합니다. 네, 장담은 못해요. 산에 있는 네. 재물은
0: 주시는.
2: 네, 예, 그렇죠. 네. 예, 욕심을 버려야 돼요.
3: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이제 산신령님한테 예의도 갖췄고 이제 슬슬 이제 산행 한번 해보시죠.
0: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정말 우리 선생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3: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0: 배우기도 하고.
3: 네.
0: 자 한번 캐러 가볼까요? 한번?
3: 네.
0: 아유. 아 맞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지.
3: 하지만 사람이 자꾸 네. 또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0: 살살 그냥 뭐 이렇게 뭐. 야 내 뭐 약초도 약초지만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와
3: 옆에 딱 물소리 들리고요.
0: 네, 물소리 들리고.
2: 아우 새소리가 안 들리네 근데. 여기,
0: 아 들려요 지금 들려요.
2: 아, 들려요?
0: 네.
2: 날파리가 와. 좀 있죠?
0: 네 맞네. 네,
2: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산행은 이른 새벽. 위주로 해야 돼요.
0: 그러면
2: 한낮에 되면은 예.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예, 태양이 뜨거우면은 땀도 많이 나면은 날파리나 그런 해충들도 네. 많이 달라붙고 그다음에 또 요새 이 진드기 그런 해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 산딸기도 있네요.
0: 와 진짜 산딸기
2: 하셨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어, 이거 맛있죠.
2: 네 예, 오염이 없는 거래 가지고 뭐 여기 뭐 농약을 치거나 뭐 이런 기조로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도가 지금 한창 좋을 때예요.
0: 산딸기.
3: 은은한 또 단맛이 나네요. 막 예. 엄청 달고 이러진 않지만.
4: 산딸기의 예. 매력이 그 약간 뭐랄까
0: 씨앗 있잖아요. 예. 씨. 그거 씹어 먹는 재미.
2: 괜찮은데?
0: 달달하네요. 네.
3: 그것도 식감이 있어요.
2: 예.
0: 다시 가세요.
3: 선생님 잠시만요.
0: 지금 현기증 나거든.
4: 뭐 아우 이제 잠깐만 머리.
0: 뭐 잡아.
4: 네, 머리
0: 되겠다.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니까 와.
2: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게 야. 지금 가장 편한 거예요, 지금.
0: 이게 편한 거예요?
2: 예.
0: 저 죽을 것 같은데.
3: 근데 이런 길을 알고 가시는 것도 놀랍네요.
0: 와. 이 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우. 같이 가요, 선생님.
2: 거의 다 왔어요.
0: 와.
3: 와, 진짜 잘 가신다.
0: 와.
3: 앞에

0: 여기 돌이 좀 습한 곳이라서 돌 밟을 때 예,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어우.
1: 잠깐. 예.
2: 와, 이게 다치신 적은 없어요?
0: 아, 수도 없이 다쳤죠. 어. 뭐 나무에서 예, 나무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아이고. 혼자 아. 온 적도 많아요.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 산을 탈까 막 그런 것, 예, 혼자 막 그런 생각도 한.
1: 지금 제가 많아요. 지금 그 생각 하고 있거든요. 야, 잠깐만. 이쪽만 쉬었다가면 안 돼요 여기서?
0: 예.
1: 와, 자, 어우 여기 딱, 야, 진짜, 와.
0: 와, 지금. 아이고 머리 어떻게 네. 이거.
1: 괜찮아 괜찮아. 지금 뭐 산삼이고 뭐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와. 우리 선생님도 초행길 때 저희처럼 네. 이렇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이걸 놀이로 생각하면서 다녔죠. 아, 왜냐면은 예 이게 왜냐면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누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 그럼 네. 어렸을 때부터 여기를 네. 놀이터 삼아서. 네.
0: 여기 토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2: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약초 캐시오 이런 길도 다 개척하신 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 주위의 분들한테 배우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진짜 약초꾼 10만이 그런 분들이랑 동행을 하면서 또 이제 또 배웠죠.
1: 이런 걸 막 캐시면서 막 다니시다 보면은 위험 요소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뭐 돌 낙석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나무도 또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나무를 네, 탄다고?
0: 나무에서 또 달리는 또 임산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버섯이나. 아,
1: 그 저기 겨우사리.
0: 그렇죠.
1: 그런 것도 있죠.
0: 예, 겨우사리. 네. 그다음에 잣도 있고.
1: 예, 뭐 말굽버섯도
0: 예,
1: 있고.
0: 예, 뭐 상황버섯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나무 꼭대기 제일 최상부에 이제 있으니까 올라가야 부득이하게 또 목숨 걸고 또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그럼 뭐 해충도 많을 거 아니에요. 벌도 있고 뱀도 있고.
0: 예,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저는 벌이더라고요. 벌. 예, 왜냐면은 다른 동물들은 다른 뱀, 그 뱀이나 그런
1: 피하거든요.
0: 예, 인기척 나면 도망가요. 근데 이 벌은 인기척 나면 그냥 와서 쏴버리니까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
1: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조금 그쵸. 수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2: 가보시죠 또.
1: 가시죠, 네. 가시죠. 야.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0: 네.
1: 야, 진짜 험하다.
0: 이렇게 지금 계곡을 끼고 네. 굉장히 습하잖아요.
1: 네.
0: 땀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곳이 여기서 자생하는 많아요. 약초가 또 따로 있어요. 또
1: 오. 네.
0: 지금 가장 많이 나올 시기인데 네. 한번 찾아보도록.
1: 뭐가 할까요? 나오나요? 이런 데서는
0: 봉충화초라고. 봉충화초 중에서
1: 그거잖아요. 그 벌레
0: 예, 예,
1: 그
0: 맞아요.
1: 몸에서 기생하는
0: 예,
1: 버섯.
0: 예, 예.
1: 보통 봉충화초 하면 그 매미,
0: 매미나 그 예, 번데기.
1: 예, 번데 거기서 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와, 이게 참 우리가 다니는 이 산길이
3: 와,
1: 아니니까.
3: 진짜 야생이다.
1: 와.
0: 차차 붙다.
1: 어, 있어요?
2: 있어요?
0: 예. 차차 붙다.
1: 어, 있어요?
0: 있어요? 예, 예.
1: 어디 있어요?
0: 뭐
1: 오, 이거 같은데? 요거 예, 요거죠. 예, 요거. 예.

0: 그러게요.
1: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2: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3: 하! 노예라니.
0: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3: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1: 로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3: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어리건!
0: 네?
3: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건강한 애들로.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자, 여기 오고. 그렇지. 말린 세이지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 감기가 돈다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로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할 수 있겠는걸요.
0: 하, 누가 너 준대?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대사 먼저 가보겠습니다.
1: 오늘도 수고.
2: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3: 페이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 말인데.
4: 아, 맞다 맞다.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3: 잠시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4: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5: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4: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3: 첫 만남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5: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0: 저도 같이 가요.
3: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5: 급해는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3: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준 건데요?
5: 아유, 급해니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3: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2: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3: 가요, 가.
2: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6: 아, 로렌, 이건 어때요?
4: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저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2: 편지가 왔습니다.
1: 아, 왔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 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 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의 전개로 완벽한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메이건 배우님.
2: 어, 네. 왜 그러시오?
1: 왜 그러시긴. 나야.
2: 로렌.
1: 왜 이렇게 놀래?
2: 아니, 로렌.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다방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이야.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2: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2: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3: 예쁘다.
1: 꽃말이 뭔지 알아?
2: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1: 오.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리건이 최고의 배우야.
2: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남장란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2: 고마워요. 아, 잠깐. 저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1: 편지?
2: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4: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로렌!
2: 그린?
4: 너 여기서 뭐해?
2: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4: 아, 그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2: 네, 그런데요.
4: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2: 아, 작가님! 아,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4: 공연 잘 봤어요.
2: 네, 어떻게 또 감사합니다.
4: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2: 아, 네.
1: 어, 저 작가... 배우님 가시죠.
4: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4: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4: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4: 조수?
1: 그래.
4: 너 아직 글 써?
1: 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썼다고? 아,
4: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당연한 일이지.
4: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4: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튼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1: 아버지,
4: 이게 다 뭐냐?
1: 아,
4: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아, 그게
4: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어? 싹 다 불태워!
2: 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4: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

0: 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1: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0: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기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1: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0: 어?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1: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 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2: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저.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0: 만드라고라!
2: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까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0: 나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아! 로미오!
1: 완벽해요.
2: 참나, 남자 남장 여자가 사랑하는 물란한 이야기? 아니, 물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3: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4: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란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3: 마녀의 예언가,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2: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3: 인기 작가네 인기 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저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닐까요?
3: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4: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3: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2: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2: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3: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2: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4: 로렌.
2: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닫은 세상에게
4: 패를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2: 로렌이 그랬어요.
3: 맞아.
4: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3: 또 시작이군.
4: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2: 야 너 진짜 잡혀가 조용히 좀 말해.
4: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아,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짜!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0: 원.
1: 손에 잡힌 대로 싹 떨쳐졌어요.
2: 아니 여길 어떻게 알아낸 거야?
1: 대체 누가? 마음도 모두 엉망이 됐어. 여기 가꾸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 대본이 사라졌어요.
0: 제 노트도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3: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허상을 그대로 믿게 둘 것인가?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기 모든 제조법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젠다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0: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에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0: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0: 왕실에서 손을 쓴 거라면 우리 화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난 이 주변을 좀 살피고 올게. 아, 조심해요, 로자. 그린?
1: 이거 로렌 서명이잖아. 아버지!
2: 뭐예요?
3: 극장에서 편지 왔습니다.
2: 고맙습니다. 초청장, 극작가 그린 로버트 씨께 로버트 경의 추천사를 받아 편지를 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조기 폐막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작품을 다음 공연으로 초청합니다.
0: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결국 이렇게 돼서?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니 뭐니 소문낸 것도 화원 뒤집은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2: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2: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화원은?
2: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2: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2: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2: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2: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2: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2: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2: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명 한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화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4: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0: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했고, 때문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1: 나도 셰익스피어다.

0: 진짜 너무해요 로렌. 영웅놀이 혼자 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1: 창을 흔들고 글로서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0: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1: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났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0: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1막 3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2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또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1: 혼 좀 내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4: 사람들 떠드느라 신났다.
3: 과연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1: 아, 기막힌 연극 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와, 나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5: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4: 그래, 면제부를 만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1: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2: 크롬 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1: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정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정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I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0: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I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dvanced biotechnologies, the bio industry has developed vaccines and treatment solutions that can benefit humans. Cultivation and management of cells is the most significant stage. And eCell has planned and developed precision technologies for the designing and operation of process. We look into eCell, which has brought innovation to the industry by controlling the bioprocessing methods with the AI-based automation system. eCell is located in Anyang, Gyeonggi-do Province. Along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cutting-edge biological products, the company's solution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Precision skills are necessary when carrying out the bioprocessing stages. Humans should manage the product quality, and the automation system can control the process.
1: 저희 이셀은 싱글유즈 기반으로 파우더 이송부터 마지막 패킹까지 전 의약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고객 맞춤형 설계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피지컬 AI 기반 공정 분석 기술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여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의 프로세스를 자율 제조가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Cultivation of cells is the initial stage of bioprocessing. The sophisticated moves of robot arms, as well as the AI-based automation cultivation devices, play a significant role. The collected data is analyzed in real time, and the AI system suggests optim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have increased at the same time.
2: 저희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구 라이센스 기반의 DOE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덕분에 연구자분들은 최소한의 실험만으로도 최적의 공정 조건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모델링을 적용한

0: 시스템 그리고 고객 공정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함께 재 공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바이오 생산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셀의 수처리 시스템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This is the production site which makes disposable bags for bioprocessing. After cutting the films based on the standards, the films are attached to form a basic structure. By implementing robot arms, the firm has precisely controlled the variables, including temperatures, pressure levels, and welding conditions. The finished products are made after attaching and connecting the films.
2: 저희는 제품 생산의 시작 전부터 최소 만 클래스 이상의 엄격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하여 외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최상의 청정도를 확보하며 제품의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압력 강화 시험과 같은 정밀한 무결성 시험을 시행해서 단 하나의 미세한 누설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싱글 유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n advanced inventory control solution. As a result, the locations of inventory can be monitored more conveniently at a glance. The serial numbers are attached to each shelf, so the right amount of components can be used more accurately.
3: 작업자의 경험과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을 센서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원자재 투입부터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공정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불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The R&D department of the company has promoted studi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the firm has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methods. Also, it has boosted researches and obtained a patent with a cell cultivation technology.
4: 이셀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바이오 리액터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공정 자동화, 데이터 기반 운영,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 공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 운영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핵심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싱글 유즈 기반 제품군에서도 소재와 공정 안정성을 개선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비와 공정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ESL has strengthened the position in the Korean market by stabilizing the production system and making quick responses to various problem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including India and Spain.
5: 이셀은 AI 로봇 기반 자동 배양 시스템 상용화와 바이오 CM 중심의 통합 공정 플랫폼 확대를 통해 바이오 공정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실현하고 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ESL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field by strengthening the precision level of bioprocessing stag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3: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4: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5: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6: 뉴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The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n September, an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took place over 3 days. It is a festival for underwater photographers. Each dive spot around Seokgyupo is bursting with activities from underwater photographers carrying cameras.
1: Jeju 수중 촬영대회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문섬, 범섬, 섭섬 일대를 중심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종목은 광각 분야, 접사, 환경, 모델 부분이 있고 아마추어 사진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액션캠 분야를 넣어 스마트 부분이나 이에 유사한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도 출품하고 있습니다.
0: 화가들은 photographers capture the many faces of Jeju's sea through their lens for their pieces.
2: 일단은 제주도만큼 연산호가 이렇게 많고 큼지막한 것들이 별로 다른 데서는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제주 바다는 항상 다이빙할 때마다 정말 화려하고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The anemone fish

0: among sea anemones are great models.
1: 이제 난류성은 좀 더 많아진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수온도 그래도 예전엔 꽤 추운 편이 많았거든요, 여름에도. 근데 이제는 여름에 들어가면 꽤나 따뜻한 물이 꽤나 있어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0: From a lionfish hiding in the corals to a bright yellow young boxfish, a variety of fish tempt photographers closer. 김유리 descends into the water from the lift. A third grade student, she is the youngest participant in the competition.
2: 물고기 사진이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바다 샘물이나 뭐 그런 걸 찍었어요. 여 있는 그 국물이 뭔가 생태계를 망치는 것 같고 동물들이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슬퍼요.
3: 공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0: The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oncluded with an award ceremony. 알겠습니다. This year, in a live public session, the judges evaluate the winners from a pool of works selected through an initial screening across several categories.
4: 전 세계적으로 산호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 변화 때문에 산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게 산호가 지금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촬영을 해서 뭐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으면은 수중 촬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Beginning with the environmental category, photographers were awarded for their work, and Kim Yuri, the youngest contestant, won an honorable mention. This year's underwater photography competition celebrated 29 works across six categories.

0: The thrilling moment of that first dive. The trembling flutter of pressing the shutter underwater. Because they know all the moments undersea are decisive moments, the underwater photographers record Jeju's water ocean with passion.
1: Jeju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중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요. 다른 사람 이제 해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주도에 다이빙 스팟이 이런 데가 있고 이렇게 멋진 장소도 있더니 여러분도 많이 와서 다이빙 해달라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2: 제주 바다에 이렇게 엄청 화려한 점과 그 다음에 다양한 마크로 생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촬영 대회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면은 그런 화려함과 그 다음에 작은 생물들을 더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꼭 촬영대회가 아니더라도 혼자 따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잘 못 보는 점들을 알려 노력하겠습니다.
3: 종목이 다양하듯 분야별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를 통해 비다이버들이 잘 모르는 제주 바닷속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이 있다면

0: 대회를 좀 더 규모 있게 국제대회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제주바다를 세계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ed story of Jeju's underwater photographers.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Good morning.
2: Good morning.
1: 잘 잤어요?
2: 언더는 아주 편하는데 근데 바닥에 솔직히 조금 힘들었지.
1: 근데 경험이지.
2: 전통스러운 한국 자리 방법.
1: 며칠 동안 자면 괜찮아지는 거 알죠?
2: 그래?
1: 괜찮아져요.
2: 알겠어, 알겠어.
1: 3, 4일 자면 괜찮아져, 안 아파. 뭐 아침에 뭐 해먹을까요?
2: 야, 라면. 라면 합시다.
1: 배고프죠?
2: 아! 우리 달팽이 친구들, 물달팽이들.
1: 그 라면은
2: 짜장볼게. 라면!
1: 라면!
2: 하셨습니다.
1: 내 라면 먹을 때 또 김치 있어야지.
2: 김치 있어야지.
1: 오,
2: 와우.
1: 맛있겠다.
2: 짜맛. 이거 양이 너무 많이 인가봐.
1: 아니야, 괜찮아.
2: 아니야, 괜찮아.
1: 비주얼. 라면 먹게 먹을까? 둘이니까 네 개?
2: 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어. 고랑이 두 개, 라면 두 개.
1: 나도 아침에 잘 못 먹어, 사실.
2: 그래서 두 개?
1: 두 개
2: 떼어 먹자.
1: 좋아. 이거 원래 많이 넣고 삶으면 국물이 파래.
2: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도 말까?
1: 그게 조금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원래 많이 넣고 블루라군 같은 느낌.
2: 아, 진짜? 그 정도까지? 근데 맛있어, 어떡해? 아, 그리고 이따가
1: 파래도
2: 이따가 옥수수도 같이
1: 좋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2: 그러면 뭘 추가?
1: 이게 먼저 건져야

0: 아, 진짜? 건져서.
1: 네네네.
0: 그때 물 추가하고.
2: 오케이.
0: 건져서. 오케이. 물 추가.
1: 네.
0: 한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 저기 브루스타 있는데 거기 가서 끓일까요? 여기 풍경이 좋잖아.
1: 그렇지.
0: 조식, K조식.
2: 아.
0: 오케이.
3: 그러면 가서 가자.
0: 이게 원래.
2: 가자.
0: 어, 형, 나 앞접시 가져갈게요.
3: 아, 네. 뜨거운 날, 뜨거운 라면, K 아침.
0: 아니야, 뚜껑
1: 왜 보고 있어?
0: 여기 이렇게 뚜껑 있어.
1: 네.
0: 이게 원래 제거하고 이런 이렇게 하면
3: 와우
0: 이렇게.
3: 그럼 이거 넣을게.
0: 이렇게 해서 여기 넣으면 돼.
2: 형 이거 도와줘요.
0: 그래서 먼저 그 뚜껑 빼고. 그래,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3: 따란. 움직이면
0: 아!
3: 더 심하지 않아?
0: 어, 맞아. 근데 내 자신 어쩔 수 없어.
3: 오! 뒤에 있어.
0: 아! 아, 싫어.
3: 뒤에 있네.
0: 아!
3: Please get off. Please get off. Oh.
4: Shit. 왠지 무서워요?
0: 옛날에 물려서 개 무서워요.
3: 이제 준비해. 라면 넣어. 도망.
2: 내 생각에는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 없을 걸?
0: 그럴 때는 감칠맛 살리려면 김치 국물 넣으면 돼.
3: 응.
0: 아, 자른 김치구나. 없어, 없어. 안 보여. 이렇게. 맛있겠다. 이거 먹어요.
2: 강아지예요.
0: 자, 먹어보자.
2: 아, 맛있게 드세요.
0: 맛있네?
2: 형, 이거 아까 줬는데 이거 하나 더 먹어봐요.
0: 이게 귀하잖아요. 이렇게 먹어봐야 돼.
3: 준비됐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외국인 반응.
0: 이거 짠.
3: 짠.
0: 짠.
4: 와! 고소하네?
3: 바로 국물 맛이 나네.
4: 와!
2: 확실히 넣으니까 감칠맛이 사네.
3: 그러네. 대박이네.
0: 형, 이거 같이 먹어요.
3: 역시. 맛있어.
0: 이런 브렉퍼스트 어때요?
2: 캐나다랑 완전 다르지?
3: 완전 달라. 예, 캐나다에서 원래 내가 주말마다 팬케이크 준비해.
0: 폴란드는 샌드위치 많이 해먹거든? 오픈 샌드위치. 슬라이스 오브 샐러드. 그냥 양상추, 뭐 달걀 삶아먹고 같이. 그리고 차 마시고, 그리고 커피 먹고.
3: 형, 이거 먹고 뭐 할까?
1: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추천타라고.
3: 좋아. 그럼 거기 가기 전에 사와 시킬까?
2: 그러면 재밌는 거 있어.
0: 형, 여기 이런 거 있어.
3: 와!
0: 배드민턴.
3: 배드민턴.
0: 근데 좀 신기한 거.
3: 너무 큰데?
0: 엄청 커. 한번 해보실? 나 먼저 할게. 뽀잉.
3: 나 바본가 봐.
2: 와, 나가봐.
3: 와, 나와.
2: 하루 종일 못 할 듯.
5: 둘,
2: 셋, 넷,
5: 나, 다섯, 여섯, 일곱,
2: 여덟,
5: 아홉,
2: 열.
5: 일부러 했어?
2: 아, 더, 씨.
5: 10개, 베이비.
2: 가자.
5: 챔피언.
2: 아, 개토.
4: 또 꺼냈다.
5: 아, 해본 적이 없어.
2: Let's do it! 해보자. 와, 형. 이거 다 부수면 어떡해. 이걸로 해봐요.
5: 아, 준비됐어?
2: Alright.
5: 하나, 둘, 셋!
2: 아니, 열심히 해봐요, 좀. 뭐야? 서커스야?
5: 어려운데?
2: 아니야, 형. 허리 움직여야 돼. 몸 말고, 이렇게. 이렇게.
5: 와!
2: 이게 원래 옛날에 키스를 썼는데, 근데 감옥었어. 아, 그냥 이것도 부셨네.
5: 아니야.
2: 맞아.
5: 아, 이거 부시면 돼.
2: 서커스네. 서커스 아줌마. 이것도 부셨잖아.
5: 아니야. 원래 그랬어.

0: 우리 아까 커피 안 먹어서 커피 어때요?
1: 어, 좋아.
2: 준비해줘.
0: 형, 근데 원래 커피 밥그릇으로 마셔야지 맛있다.
2: 이거는 막걸리 컵 아니에요?
0: 아니, 밥그릇인데. 막걸리 한 것처럼, 막걸리 마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드립백 커피거든. 이거 엄청 편해. 드립 커피니까 이렇게 하고.
2: 아, 네네네네.
0: 여기 껴.
1: 아, 와.
0: 이렇게 하고.
2: 그 얼음 있었으면 좋겠는데.
0: 아이.
2: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있지.
2: 또 화려해.
0: 형, 나는 포기 안 해.
2: 와우.
0: 이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One piece. Let's do this.
2: It's the one piece. 망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1: 그러면 여기 내줄걸. 내줘야 돼, 그치?
0: 형이 할래요?
1: 뭐야?
0: 형, 그 이런 걸로 해요.
2: 봐봐, 이 돈 너무, 이게 너무 좋은데? 딱 좋은데, 이 돈.
0: 됐음? 여기 줘요. 아. 봉투, 봉투.
2: 봉투 준비돼.
0: 오케이, 오케이.
2: 이렇게. 아니, 이걸로, 이거 줘. 그러면 이게 됐어. 네, 괜찮아, 괜찮아.
0: 된 거 같아.
2: 이상하게, 이상한 모양 상관없어, 봐봐.
0: 근데 엄청 크면 불편하잖아.
2: 있어?
0: 하나 더. 어, 땡큐.
2: 미안. 맛있게 주세요. Let's go. 짠.
0: 짠.
2: 오우.
0: 괜찮아요?
2: 예, 예, 예.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잘 쉬었으니까 이제 나가고 싶어.
0: 이제 밤새 놀아야지, 형.
2: 밤새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그 노인분들만 봤어. 그래서 좀 더 우리 나이랑 비슷한 사람 있을까?
0: 그래도 마을이니까 있지 않을까?
2: 아무튼 다 마셨으면 가자.
0: 갈까?
2: 네, 준비됐어.

0: 와 근데 여기 너무 우리 아까 있었던 것보다 평지라 이게 잘 보여. 그리고 신기한 게 그 내가 보기에는 다 여러 다른 종류 있어. 식물 줄기 이렇게 다른 식물, 다른 식물, 다른 식물. 그리고 천도 있으니까 뭔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형 이거 여기 사진 찍어줄게요. 아 나이스! 내가 또 사진 잘 찍잖아. I saw the face of an angel. Fashion, high fashion, 이네.
1: High fashion, 어, 그, high fashion, 그, 예제 Vogue 같은 거 막 각도 이상해야 돼, 아마.
0: 오케이.
1: 여기, 여기 와서.
0: 월, 자,
1: 하나,
0: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0: 모델입니다. 오케이.
1: 여기.
2: 오케이. 너는? 너는 모델이야.
1: 그래서. 나는 평소 모델 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됐어. 나 아저씨 포즈.
2: 그 아저씨 포즈.
1: 근데 진짜 모델링 like high fashion like 심심한 얼굴 무슨 말인지 알아?
2: 이렇게.
1: Nice, nice. Okay, next. That's it. Beautiful, beautiful. Now you're a monkey. You're a 원숭이야. You're a monkey. 이제 말이에요.
2: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0: 일로 가볼까?
1: 아, 좋아, 좋아, 좋아.
2: 와. 여기 원래 아마 이게 아마 무였을 거야.
1: 아,
3: 그러네. 무 시즌.
2: 무?
3: 끝났어.
0: 아, 아닌데?
3: 아니야?
0: 아니야, 형.
4: 뭐야?
0: 저 감자야. 나 폴란드 사람이잖아. 왜냐면 저거, 저거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거 감자야.
2: 와우.
0: 이게 이거 뽑잖아? 이렇게 뽑으면 감자 이렇게 따라 진짜? 올라와.
2: 여기 궁금해. 강원도.
0: 강원도.
1: 너무 궁금해.
0: 강원도, 강원도. 형 캐나다 사람이니까 감자 튀김 해주면은 좋아하겠네.
1: 아우.
0: 아니면 해시 브라운.
3: 우리가 원래 대표적인 밥 중에 그 푸틴이라는 밥 있어요. 이거 튀김, 감자, 그리고 어떤 갈색 소스, 치즈는 그 진짜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 근데 맛있어.
0: 감자만 건강하네.
3: 와우, 이건 뭐야?
0: 이거 뭐야?
1: 와와와.
0: 어? 소? 소, 소.
1: 와우.
3: 대박.
0: 가보자. 안 그래도 아까부터 똥 냄새 난다고 좀 생각했는데.
3: 안녕.
0: 안녕.
3: 오, 이제 냄새. 아, 예. 어, 이제, 예, 농장 냄새.
2: 소.
0: 너무 이뻐, 와우.
3: 그리고, 어, 검은색 소 있네.
0: 맞아.
3: 와우.
0: 애들이, 애기들이 항상 더럽게 놀아.
3: 와우,
0: 엄마도 혼나.
3: 아, 이거 클래시, 캐나다, 캐나다 소.
0: 그게 아마 저 소? 우유.
3: 오, 큐.
0: 우유 나와.
3: 큐 정포아.
0: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았을 때 누가 이게 소주, 이게 누가 만져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지 항상 내기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해. 왜냐면 발로 차면.
3: 아, 예, 예, 예. 힘이 너무 세.
0: 와, 이 똥냄새 너무 심해. 어, 이거 알아, 형?
3: 아, 아니요. 이게 제가 컸던 물.
0: 이게 그거 몰라? 오징어 게임.
3: 무궁화꽃이
0: 피었어. 아, 근데 피었어, 지금.
3: 한국의 대표적인 것
0: 아니야? 국화.
3: 국화?
0: 이, 무궁화. 우리 곰보니 찍어줄게. 에겟남. You know?
3: 제가, no.
0: You know 에겟남?
3: 왜, 애기스러운 남자?
0: 에스트로겐 남자.
3: 아, 맞아요.
0: 테토나움 or 에스트로겐 남자.
3: 내가 착한 남자이지.
0: 나는
3: 너는 테스토스테론 남자, 테스토스테론 남자?
0: 생긴 거는 있겠는데 마음이 반대.
3: 네, 예.
0: 어, 여기 젊은 사람 있다, 드디어.
5: Yo, hello, what's up?
3: 안녕하세요. Yo, yo, what's up, gang?
0: Hi.
5: Hello.
0: 안녕하세요.
5: Nice to meet you.
0: Wow, nice to meet
3: you. 잘하시네요.
0: 홍천 MG, 홍천 MG.
3: 홍천 MG.
5: 저희 오늘 MG끼리 그 총캉스 여행 가려고
0: 아, 진짜요?
5: 지금 이제 물놀이 준비 중이에요.
0: 아, 진짜요? 그러면 바로 가는 걸로?
5: 네, 일단 밀짚모자 쓰고 여기 앉아서. 아, 맞다,
3: 다녔어.
5: 맞다. 근데 우리가 통성명을 안 했네. 어. What's your name?
3: Paul.
5: Paul.
0: Matthew.
5: Matthew. Paul and Matthew.
0: Yeah. What's your name?
6: I'm Hot Potato.
0: Hot Potato?
6: Hot Potato.
0: 뜨거운 감자.
3: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뜨거운 감자, 반갑습니다.
7: 저는 보보입니다.
3: 보보임?
7: 보보.
3: 보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뜨거운 감자,
5: 보보임. My name is Jojo.
3: Jojo. 아,
5: Jojo.
3: 그 일본 만화 같다.
5: 사실 잘 모르겠고 저 그냥 한국 이름이 조씨여서.
0: 조씨.
5: 네, 조.
3: 오케이, 조씨 아니에요.
5: 조씨.
0: 조조. 먼저 좀 사회 정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어떤 거요?
0: 어, 몇 살이세요?
5: How old are you?
6: I'm 30.

0: 96 나보다 동생이네.
1: 아, 어? 올드 브라더.
0: 말 편하게 할게.
2: 그래서 형.
1: 형이. 바로. 보보. How do you?
3: 96.
0: 96. 동생.
1: 94.
0: 94.
1: 32.
0: 저는 95.
1: 오. 아, 폴.
2: 41살.
1: 와,
2: 진짜 나이로.
1: 와, 대박.
2: 대박 진짜.
1: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0: 야, 형님.
1: 이렇게 폴 형.
0: 좋아요, 좋아요.
1: 자, 한번 그러면 한번 하나씩 드시고
0: 한번 놀아봐.
1: 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2: 채워.
1: 폴 형님.
2: 아, 물 채워 좋아. 있네. 근데 물 없어. 형님, 뭐? 아!
0: 잘 됐어요.
2: 오, 시원해. 오.

0: 그냥 우리 다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좋죠. 이렇게 잡는 이 다슬기를 잡을 거예요, 여러분. 다슬기.
1: 네.
0: 다슬기 잡기인데 이 바구니 안에 다슬기를 잡아오시면 돼요.
1: 오케이. 어, 가자.
2: 고모님 잠시만요.
3: 아까 저기 있었는데 여기 없어.
4: 왜, 왜, 왜?
2: 바구니에 지금 계시니까
5: 가시나. 공돌이 진짜 많네.
1: 여기 앉아.
4: 아, 여기인데.
5: 해서 아마.
6: 있어요?
7: 왼쪽.
1: 봐봐, 봐봐. 너무 많이 왔다, 근데.

0: 시켜주세요.
1: 이게 또 고기가.
2: 그러면 이거 삼겹살이죠?
3: 이게. 아, 삼겹살. 감사합니다.
2: 삼겹살 이렇게.
0: 이거 이거 먹어요.
2: 찌개. 된장.
4: 된장.
0: 된장찌개 우리 부모님이 또 와요.
5: 한번 드셔보세요.
2: 그래서 맛없으면 바로 셰프님한테 불평할 수 있어요.
5: 바로.
2: 오. 오. 맛있네. 와우. 다리네. 와우 와우 와우.
1: 바로 고기 쌈.
2: So fresh. So good.
0: 너 쌈 사 먹어야지.
2: 와우 와우 와우. 궁금한데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그 스토리 뭐예요?
0: 여기 그 한국의 이런 농촌 지역은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 젊은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지역이 없어질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잘 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거를 하면서 다 이제 3, 4, 5 재밌는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더 많은 청년 친구들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2: 원래 어떻게 만났어요?
6: 스텝으로 처음에 도와서 일을 하다가 추억을 남겨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한 3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0: 네, 쉽게 쉽게 쉽게 쉽게 쉽게
5: 스케
1: 그 고추 고추 들어간 거.
5: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계란
5: 너무 뜨거워서.

0: 오케이. 조금 뒤로 갑시다.
1: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 여기 서석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저는 이제 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청년마을 방문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때려치고 여기랑 여기 합류하게 돼가지고.
3: 근데 여기에서 그 홍천에서 어떤 재밌는 말투 있을까요? 아 정말이면 거봐 맹맹맹.
4: 강원도에서는 사투리가 있어요. 뭐뭐 했드래요.
3: 했드래요?
4: 뭐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드래요?
3: 예, 먹었드래요.
4: 레요.
3: 먹었드래요. 했드래요?
4: 여행 갔어요?
3: 했드래요.
4: 여행 갔드래요?
3: 근데 요, 주가 갔드래요? 맞아?
4: 맞아요.
3: 그리고 반말이면 그냥 갔드래?
4: 그건 반말 아니야. 반말이야.
3: 내가 갔드래.
4: 저는
3: 반말 없더래.
4: 저는 반말 없더래요.
3: 없더래. 아, 근데 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반말로 실수하면 아마 용서해 주세요.
4: 알겠습니다.
2: 그럼 맥휴님은 어떻게 18살 때 오시게 된 거예요?
5: 제가 원래 폴란드에 있으면서 여기 한국에 있는 그 외국 모델 에이전시 그 사이트 계속 보면서 나 소변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직 뭐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방학 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왔죠. 근데 제가 또 약간 재미로 또 제가 또 미신의 왕국이어가지고 사주도 보고 막 그래요.
2: 뭐야, 근데
5: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운세가 유럽 살면 안 되는 발자래. 왜냐면 제가 물이 너무 많아서 폴란드가 너무 평지라서 그 물 다 계속 흐른대. 산 많은 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대로 그 물 잡을 수 있으니까 동양에 살아야 된대. 오늘은 다른 친구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노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3: 서울에서 원래 제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아마 일 때문에 만났으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그 사이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엄청 불편해요. 도시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다르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6: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대필새 우리에서부터.
1: 네.
0: 눈이 요것은
2: 이게 잡아 좋아서 맛있다고
1: 그래요?
2: 이게 맛있다고 오늘 맛있다
0: 요새는 계속 맛있다
1: 밖에서는 그늘이 차가 베렸다고들 많이 하는데
0: 눈이 요것은
2: 아무 미치게 크도 어떻게 많이
1: 이 나무 속에 차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2: 태양을 안 봤기 때문에 네. 차가 부드럽고 네.
1: 고생들 하셨어요?
3: 예
1: 내일 봐요
3: 예. 고맙습니다.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et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자리야 2m 정도인데 여기에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예, 땅이 탈 땅이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그렇게 장사한다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네,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Tur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Hajung-panmegi 노래도 이 육지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노래죠. 그러니까 앞 소절을 부르고 나면은 이제 모든 반면 사람들이 떠들음궁통하고 봤는데 앞 소리는 좀 경놀이에 가깝고 뒤 소리는 육자배기 소리에 가까운 그런 노래죠. 육지에 들 노래가 좀 투박한 질그럭에 비유된다면 우리 장산도 들 노래는 여성들의 아름다움. 또 여성들의 내면의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있는 그런 들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대회 나갔든지 남도문화재 나갔을 때 호응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보통 육지의 들노래는 남자분들이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섬지방 장산 들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2: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승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0: 그러게요.
1: 벌써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네. 베이지.
2: 그대의 노예로 사니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대의 요구의 때를 살피는 것뿐일지니.
3: 하! 노예라니.
0: 자 베이지, 소네트 좀 그만 읽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조금만 방치해도 저렇게 무성해진다니까.
3: 아주 싹을 뽑아버려. 내버려두면 건강한 식물들까지 다 병들게 해.
1: 그러자, 약재는 다 말랐어요?
3: 그럼 얼마나 귀한 놈들이라고. 리건!
0: 네?
3: 그건 냅둬. 가지 끝에 싹이 자라고 있잖아. 아주 예민한 아이야.

0: 뭔지 알지? 또 다른 거 뜯어오기만 해.
1: 오, 세이지. 향기만으로 그대를 알아보리라.
0: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진짜. 야, 여기 오고. 그렇지. 말린 세이지를 우려 마시면 목이 아주 좋아.
2: 뭐야, 나 때문에 그 귀한 세이지 뜯어다 주는 거예요?
0: 극장가에 목 감기가 돈다길래 내가 팔려고 그런다.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한번 봐야지.
2: 로자도 참, 저 걱정해서 주는 거 다 알아요. 세이지 차 한 잔 마시면 오늘 공연도 잘할 수 있겠는걸요.
0: 하, 누가 나 준대?
1: 세이지에도 꽃말이 있어요?
0: 당연하지. 사랑과 우정, 자고로 이 모든 꽃들에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법이야.

0: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1: 대사 틀리지 말고.
0: 아, 걱정 마세요.
2: 아, 페이지.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 말인데.
3: 아, 맞다 맞다. 제가 참관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왔는데.
2: 잠시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은유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3: 아, 어디다 뒀더라. 아, 이건 것 같아요. 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마치 성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 입맞춤을 하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표현해보는 거죠.
0: 순례자의 입맞춤 같은?
3: 맞아요. 종교적 은유가 들어가는 거죠.
2: 첫 만남 치고는 조금 표현이 과장되긴 한데 낭만적이고 좋은데.
0: 사랑의 순수함과 거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지. 난 이제 나가봐야겠어. 거리에 비실비실한 영혼들을 찾았어.
2: 어, 저도 같이 가요. 잡화점에 들러야 돼서 잉크가 다 떨어졌거든요.
0: 그 펜은 마르고 닳도록 쓸 거야?
2: 제일 손에 편해요. 그리고 누가 선물해 준 건데요?
0: 아유, 그 펜이 주인을 잘 만난 거지요.
2: 페이지, 허언 잘 지키고 있어야 돼.
0: 문 닫고 글만 쓰지 말고.
2: 가요, 가.
0: 손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4: 아, 로렌, 이건 어때요?
3: 모두 모일 시간만 살피며 부재의 쓰라린 외로움도 달게 여기리라.

0: 저 작가님.
1: 막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왜요?
2: 편지가 왔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그리고 이건 로버트 경께서 전해달라 하십니다.
1: 아버지가요? 요즘 작업실을 자주 비우는구나. 새 작품을 쓰고는 있는 게냐? 얼마 전 극장가를 지나가는데 온통 셰익스피어인지 뭔지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더구나. 고작 벼락 출세한 촌뜨기 작가한테 밀리는 건 아니겠지. 아비 체면 구기지 않게 해라. 친애하는 그린 로버트 작가님께 작품 의뢰 드립니다. 비올라와 세사리오의 번외편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겠냐?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극작가면 셰익스피어랑 친해요? 셰익스피어 다음 작품 스포 좀 장난해? 안 친해? 싫어! 셰익스피어, 그놈의 셰익스피어! 다들 두고 봐, 어? 내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명작을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생각은 일절 나지 않게 해주지! 자, 그래. 이건 안 돼, 패스. 이것도 아니야, 패스!

그래, 셰익스피어 그 인간 뭔가 캥겨서 꽁꽁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찾아내서 정체를 밝히든 약점을 잡든 끌어내려주마. 어둠이 찾아와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법이지. 그래, 타도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극적 이야기 플롯과 주인공 사건.

0: 적을 잡으려면 적의 본거지로 가야겠지.
1: 메이건 배우님.
2: 어, 네. 왜 그러시오?
1: 왜 그러시긴. 나야.
2: 로렌.
1: 왜 이렇게 놀래?
2: 아, 로렌. 아, 나 진짜. 아니 오늘 온다방 없었잖아요.
1: 그냥 깜짝 확인차.
2: 아, 왜 하필 오늘이야? 너 오늘 완전 실수했는데 진짜.
1: 아유, 그러니까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알겠어요, 작가님. 아,
1: 자.
2: 뭐야? 이거 작약이네요?
1: 내가 직접 손질한 거야.
2: 진짜요? 고마워요, 로렌.
3: 예쁘다.
1: 꽃말이 뭔지 알아?
3: 아, 그럼요. 이 당신의 앞날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길.
1: 오. 지금처럼만 하면 꼭 저 꽃말처럼 될 거야. 나한텐 리건이 최고의 배우야.
2: 아, 뭘요? 전 그냥 뭐 생활 연기잖아요. 남장을 한 여자를 연기하는 남자 배우 레이건을 연기하는 여자 리건.
1: 그게 어려운 거잖아.
3: 고마워요.
1: 아, 잠깐.
3: 저 로렌. 오늘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요.
1: 편지?
3: 아니, 왕실에서 셰익스피어를 찾아보내라는 편지가 왔대요. 아마 셰익스피어가 우리 극단 내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이 셰익스피어 공연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아, 근데 극단 입장에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4: 저기 완전 실례합니다. 로렌!
2: 그린?
4: 너 여기서 뭐해?
2: 아, 저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죠?
4: 아, 그 좀 전에 무대 위에 있던 배우 맞죠?
2: 네, 그런데요.
4: 아, 저는 극작가 그린 로버트입니다.
2: 아, 작가님! 아, 예, 작가님 반갑습니다.
4: 공연 잘 봤어요.
2: 어떻게 또 감사드립니다.
4: 아, 그나저나 그 오늘 셰익스피어는 극장에 안 왔나 봐요?
2: 아, 네.
1: 어, 저 배우님 가시죠.
4: 야, 로렌! 너 얘기 좀 해.
1: 먼저 가 있어. 할 말이 뭔데?
4: 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대체? 어? 내 동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 뭘 하고 사는 건지 어? 걱정이 막.

0: 너 집 나간 지 벌써 1년째야. 안부라도 좀. 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사는 거야?
1: 나 그냥 잘 살아.
0: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잘 사냐고.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조수?
1: 그래.
0: 너 아직 글 써?
1: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언제부터 신경
0: 아,
1: 썼다고?
0: 오빠가 집 나간 동생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1: 되기는 일이지.
0: 아, 그리고 이거 아빠가 전해달래. 용서해 주시려나 봐. 잘 읽어보고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
1: 용서? 웃기지도 않아. 로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해줄 테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달 있을 행사에 참여해. 그곳에서 네 혼사 얘기를 나눌 거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0: 직접 찾아내서 수도원이나 떠돌이 수용소에 가두지. 하든지 그만해.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그날처럼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1: 아버지,
0: 이게 다 뭐냐? 너 요새 뭘 하고 다니는 게냐?
1: 그게
0: 여자아이가 글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 투고를 해? 싹다 불태워! 좋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 조신하게 지내라고 했지. 그런데 일단 쓸모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1: 저는 결혼 말고 글을 쓰고 싶어요.
0: 왕실 서기관의 딸이 연극이나 하겠다고 극장가를 키웃거리다니. 왕실에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1: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뿐이에요.
0: 좋은데 시집가라고 정성껏 키워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1: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저거 그냥 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왜안 되는데요? 그럼 오빠는요? 오빠 처음 글 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더 잘하라고 선생님까지 붙여주셨잖아요. 오빠는 되고 저는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뭔데요?
0: 나? 난 아들이잖아.

0: 엄청난데요, 로저. 드디어 갈피가 좀 잡혀요. 자, 그러면은 로미오는 독약을 사용하고 줄리엣은 단검을 쓰는 걸로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로미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조금 더 극적인 장치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극적인?
0: 네, 줄리엣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체온이 식고 호흡이 멎어서 마치 죽은 듯한. 근데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마치 즐거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는 거죠.
1: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약재라.
0: 만드라고라!
2: 그렇지, 만드라고라를 과다 복용한다거나 농축액으로 마신다면 일시적인 마비 상태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을까요?
0: 일시적 마비 상태. 좋아요. 자, 그럼 줄리엣이 로렌스 수사에게 그 가짜 죽음의 약을 받아 마시고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진 로미오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깨어난 줄리엣이 숨이 끊어져 있는 로미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단검을 높게 들어서, 로미오!
3: 완벽해요.
4: 참나, 남자 남장 여자가 사랑하는 물란한 이야기? 아니, 물란하다니, 성별에 넘나드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1: 왜 그래? 또 무슨 일인데?
5: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자극적인 주제라고? 왜 또 궤변이란 건데? 그대들이여 이해하려는 노력이나 해보았는가?
0: 극작가 셰익스피어에게 수배령을 내린다?
1: 마녀의 예언과 요정의 마법을 극중 등장시키며 유일신을 뭐또?
0: 내달 1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4: 아니 왕실에서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나 몰라. 우리 극단에도 매일같이 찾아서 막 셰익스피어를 찾는다니까요.
1: 인기작가네 인기작가야. 왕실 초청이라니.
0: 아니 도대체 불러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4: 아니 이렇게 가뜩이나 잔뜩 겁을 줘놓고. 저 알고 보면은 그 왕실을 칭송하는 정치극 같은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닐까요?
1: 아니 그 아무리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지. 대충 뭐 그럴듯한 죄명들을 가져다 붙여서 고발장이니 뭐니.
5: 권세 있는 이의 총애를 받는 자의 영광이자 고통이라네. 인기 작가가 이렇게 힘듭니다.
1: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경 쓰지 마.
0: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수배령은 얘기가 좀 달라요.
4: 아, 뭐 그래도 못 찾으면 뭐 그만이죠. 왕실도 별 수 없을 거예요.
0: 그럼 신작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개막을 해도 괜찮을까? 우리가 수배령을 무시하고 또 공연을 올리면 왕실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몰라요. 안 되겠어. 개막을 미루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4: 아니, 개막을 미루다뇨? 아, 이제 조금만 더 손보면 완성이잖아요. 극단 사람들도 원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1: 그래 로렌, 쫄지 말고 계속 써. 그 처음 셰익스피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그 용기는 벌써 잊은 거야?
4: 세상을 향해 창을 휘두를 거예요!
5: 로렌!
4: 권력에 눈먼 사람들, 편견에 귀 닫은 세상에게
5: 팽을 만든 창사를.
0: 제가 언제 그랬어요?
4: 로렌이 그랬어요.
1: 맞아.
5: 맞아요. 누가 뭐래도 로렌의 글이 최고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 본질!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또 시작이군.
5: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변하지 않는 본질. 예를 들면 지동설 같은 거요.
4: 야 너 진짜 잡혀가 조용히 좀 말해.
5: 그러니까 제 말은 지동설에는 사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듯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하물며 우리에겐 전부인 이 세상도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선 저기 보이는 저 별처럼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해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죠. 사람들, 동물들, 많은 식물들, 생명들

0: 그 자체로 빛나니까.
1: 웬일로 맞는 말 좀 하네.
2: 페이지 말이 맞아요. 로렌,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에요. 무대의 중심에 내가 없.

0: 아니, 근데 그 대사들 뭔가 수상할 정도로 익숙하단 말이야. 분명 어디선가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껍데기뿐인 가문의 싸움. 아, 우리는 왜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0: 로렌! 분명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1: 짜! 내 새로운 이야기야. 베로나의 사랑 이야기. 남자 주인공 이름은 로미오고 여자 주인공 이름은 줄리엣이야.
0: 그래, 이거 이름도 똑같고 몇몇 장면은 완전히 같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1: 그냥 나 엄청 대단한 극작가님 밑에서 조수로 일해.
0: 극작가? 조수? 맞네. 이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네. 로렌이 조수로 일한다는 극작가가 무려 셰익스피어였고? 그렇다면 셰익스피어는 설마 조수의 글을 표절? 주여.

소서 제가 무얼 알아버렸는지 당신은 아시겠지요. 무대 위 모든 대사, 내가 봤던 대사 모두 어릴 적 들은 내용 전부 무대 위에 있었죠. 큰일 났죠. 로렌에게 무슨 일 생긴 거죠. 이런 막장이 어디 있죠. 제게 이건

0: 하원.
1: 손에 잡힌 대로 쌩 넘쳐갔어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아낸 거야? 대체 누가? 마음도 모두 엉망이 됐어. 여기 갖고 오느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제 대본이 사라졌어요.
2: 제 노트도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1: 안돼. 아,
3: 모두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사람들이 이 허상을 그대로 믿게 둘 것인가?

0: 내 일지도 사라졌어. 거기 모든 제조법이 다 적혀있어. 약재도 독약도. 진짜 마녀라고 또 소문나겠군.
1: 독약,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로렌이 연구한 건가?
0: 가뜩이나 우리 극단에서 셰익스피어를 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사건에 휘말릴 거야. 조사가 시작되면 전 어쩌죠?
1: 이건 또 뭐야?
2: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포스터를 인쇄해준 인쇄소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후원자들도 모조리 다 조사받겠지. 이 사실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1: 우리

0: 왕실에서 손을 쓴 거라면 우리 화원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조사할 거예요. 일단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도록 해. 내가 편지할게. 난 이 주변을 좀 살피고 올게. 아, 조심해요, 로자. 그린?
1: 이거 로렌 서명이잖아. 아버지!
2: 뭐예요?
3: 극장에서 편지 왔습니다.
2: 고맙습니다. 초청장, 극작가 그린 로버트 씨께 로버트 경의 추천사를 받아 편지를 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조기 폐막을 하게 되어 당신의 작품을 다음 공연으로 초청합니다.
0: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내가 결국 이렇게 돼서? 셰익스피어가 표절 작가니 뭐니 소문낸 것도, 화원 뒤집은 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다 너지.
2: 그, 로렌, 그게...
0: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가 한 거 맞아?
2: 그, 소문낸 거 맞아. 근데 난 네가 정말 셰익스피어인 줄 모르고...
0: 그럼 화원은?
2: 극장가에서 널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따라갔다가 그냥 조사차.
0: 그럼 아버지한테 왜 얘기했는데?
2: 말한 거 아니야. 들킨 거야.
0: 와,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네. 그럼 어디 한번 이유라도 들어보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2: 난 그냥 그 셰익스피어의 정체가 궁금했을 뿐이야.
0: 그냥 궁금하기만 한 사람이 굳이 나서서 전단지까지 뿌리고 화원까지 털어가?
2: 아니, 다들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하니까, 아, 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인기도 사랑도 한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어있나? 뭐 숨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건가? 나 그냥 그게 궁금했을 뿐이라고.
0: 아, 이제 알겠네. 너 처음부터 그거였구나. 셰익스피어가 숨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세상에 밝혀내는 거,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2: 아니야, 난 네 글이 정말 표절을 당하는 줄 알고 널 위해서.
0: 날 위해서? 웃기지 마. 너 나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2: 야, 이용이라니.
0: 너 진짜 비겁하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 달랐던 거 다 쉽게 가져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안 돼.
2: 넌 뭐가 맨날 그렇게 억울한데? 너도 가졌잖아, 그 잘난 재능. 이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도 사랑받는 작품을 쓰잖아.
0: 그래서 한다는 짓이 이런 찌질한 짓이야. 셰익스피어 끌어내리면 너가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2: 난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너랑 똑같아. 어? 나도 사랑받고 주목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0: 너 그거 열등감이야. 그래서 만족해? 지금 뭐가 됐는데? 있잖아, 그린. 난 우리가 어렸을 때 글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사랑하던 작가 그린을 좋아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때 너는 없어. 로렌, 놀라지 말고 들어요. 셰익스피어를 찾아내겠다고 극단 사람들을 한명 한명 검문하기 시작했어요. 화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어. 왕실에서 사람들을 보내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다들 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독약을 제조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어. 레시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마녀라는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약재를 만들기 위해선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지. 검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곧 제 차례예요. 검문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조기 폐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렌의 소중한 작품인데 제 차례가 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하려고요.
4: 정말로 절 기숙학교에 보내버리려고 하나 봐요. 학교에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전 보내실 거고 아마 제 의지로 나오긴 어렵겠죠.
5: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전달하고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미안해요. 여러분은 늘 나한테 도움만 줬는데 난 피해만 끼치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날 구해줘서, 그리고 나의 외로웠던 여정에 함께해줘서

0: 여러분들 덕분에 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이 더욱더 완벽해졌어요. 내 작품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준 여러분 모두가 셰익스피어예요.
1: 로렌.
0: 그래?
1: 자, 너 이대로 나가면 위험해. 슬픔 중 슬픔, 절망 중 절망. 우리 약속했잖아.

0: 놀라셨겠죠. 셰익스피어가 대머리 아저씨도 엄청난 쾌남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이. 제 이름은 로렌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 뒤에 숨어야 했고, 때문에 저의 소중한 친구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셰익스피어입니다.
1: 당신도 셰익스피어입니다.
2: 정체를 밝혀라.
0: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3: 나도 셰익스피어다.

0: 나도 셰익스피어다.
1: 우리도 지키고 싶어요. 셰익스피어도, 셰익스피어가 쓴 글도요.
0: 아, 나 이럴 때라도 주인공 해야 되는 건데 진짜 너무해요 로렌.
2: 영웅놀이 혼자 하려고 했어? 네가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셰익스피어라고.
1: 창을 흔들고 글로써 싸우고자 한 건 로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0: 무대에 서기 위해 남장을 해야만 했던 것도,
2: 내가 마녀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1: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뛰쳐나왔던 것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는지도 몰라요.
2: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야.
0: 셰익스피어의 조각이 되어

0: 사랑의 봄은 변덕스런 4월의 날씨의 영광 같아.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모든 걸 날려버리니까.
1: 베로나의 두 신사 1막 3장. 이 사랑의 꽃봉오리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여름철 미풍을 받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겁니다. 로메오와 줄리엣 2막 1장.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좋아요. 그 슬픔이 줄리엣을, 아니 지금의 우리를 봐준다면 우린 그 순간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이든 노인이든 작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우리가 만든 틀 안에, 그 감옥 안에 가두지 말아요. 울타리를 뛰어넘고 더 넓은 세상을 봐요, 우리!

0: 로미오와 줄리엣의 폐막날, 무대 위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왕실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극장 곳곳에서 자신이 셰익스피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용의자들이 속출하여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질 뿐이었다. 진짜 셰익스피어는 과연 누구인가? 아, 누구긴 누구야? 모두가 셰익스피어지!
1: 또 딴짓하지?
2: 혼자 잘 논다, 셰익스피어.
3: 막내가 빠졌네.
1: 혼 좀 내야 돼, 셰익스피어.
0: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4: 사람들 떠드느라 신났다.
3: 과연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
1: 아, 기막힌 연극 한 편이긴 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다 셰익스피어라고 외치는 그 장면. 와, 나 진짜 아직도 눈에 선한 거 있죠?
0: 아, 제가 그 기막힌 스토리를 하나 짜긴 했죠. 다들 제가 그날 극장으로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5: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만 좀 얘기하세요. 절대 면제부가 못 되니까.
4: 그래, 면제부를 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곤입니다. 저의 전공은 아시아 연극인데, 그 중에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저는 한 명의 예술가 혹은 내 인생에 깊이 영향을 끼친 한 명의 사람 혹은 한 권의 책, 이런 것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그건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955년도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연극 공부를 통해서 브레히트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극 공부를 하게 됐고, 연극 공부를 하면서 브리트는 뭐 실천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연극 이론 쪽이었었어요. 전문사 논문으로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연극을 연구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1950년, 45년과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연극사 쪽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194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통된 남북의 공통된 연극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45년,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극사가 정리가 돼요. 전 그게 너무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마저도 이렇게 다시 편집이 되고, 확증 편향적으로 연극사가 서술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계기가 된게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의기투합해서 1950년대에 발표된 희곡들을 다 끌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출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반듯하게 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50년대 희곡들을 다 끌어 모았더니 한요 정도 분량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 분량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희곡들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데올로기와 전쟁이 희곡 혹은 그 당시의 연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희곡에는 전쟁의 어떤 내면화 양상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연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 일본도 전쟁, 패망을 했죠. 패전을 했었죠. 패전의 경험이 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에 또그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 연극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2002년도에 일본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연극에 관한 정보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때. 그래서,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관심도 생기고, 이거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가지고서 내가 꼭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가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비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지면에 발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창작자나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발신을 하는 형태의 비평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비평의 한 분야이고요. 일단은 비평가가 공연을 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떤 비평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쓰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논문을 쓰든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총평이나 다른 공연에 대해서 작품을 쓰든,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극은 희곡이 아니기 때문에, 희곡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연들을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평은 논문 혹은 이론하고 다른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에는 반드시 어떤 아젠다, 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뭐 자그마한 결론 혹은 자그마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감을 주는 혹은 직관을 주는 공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쓰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써야지 혹은 당장 쓸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이자 소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극은 활자화된 문자로 소통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평은 문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대와 비평적 글쓰기는 장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관객 혹은 창작자와 대화를 한다? 그거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평문을 쓰다 보면 자꾸 설득의 논리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화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목적도 있지만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또 있잖아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그 가장 큰 전략의 기술이 바로 설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비평문을 쓸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평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록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이라는 건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형성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희곡이 연극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텍스트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텍스트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보존하는 장치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아졌잖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내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공연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섰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평문에 쓰거나 다시 되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평론가들에 따라서 자기 글쓰기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을 관객하는 저 자신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그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예요. 올해 뭐 작년 말 올해 자그마한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막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평생의 과제로 삼아서 계속 그 연구를 해야 될 주제 같아요. 그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대부분의 그 제일 코리안들이 극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특히 제일 코리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간사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극단이 세 개의 극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극단 다로름, 극단 메이, 그다음 극단 돌이라고 이시, 돌이라고 하는 극단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 메이는 재작년에 이제 해산을 했고요. 두 단체가 여전히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간혹 한국
공연도 오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제가 만났던 연극인들이 주로 극단을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연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극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분들이 도쿄가 아니라 간사이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인가? 혹은 이분들은 극단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디프리를 통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 원동력은 늘제 능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편견들이 강한 사회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이론과 출신의 연극인이 할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기와 이론을 굳이 분리해서 보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고, 원래 실기와 이론, 예술 이론이나, 실기는 처음부터 동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법,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체계로 분리되어지고, 그 분리된 체계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체계 속에서 사고를 하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좀 달라야 되겠다. 다 해봐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고.

0: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네. 원대리 자작.
1: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인제에서 워낙 가장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첫 스팟으로 정해봤고요. 총 자작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지 69만 그루가 있대요.
0: 아, 근데 여기서 네. 딱 일주일만 있으면 되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그쵸.
0: 직업이 약초를 캐시는 캐러 가볼까요?
1: 네.
0: 뭐? 아우, 잠깐만, 머리. 머리.
1: 잡아 머리.
0: 야, 이게 가면 갈수록 첩첩 상승이니까.
2: 아, 와,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우니까. 착착했다.
0: 있어요?
2: 있어요? 네. 착착했다.
0: 있어요?
2: 있어요? 네.
0: 어디 있어요?
2: 이게 뭐가 있다고요?
0: 잠깐만. 이거 같은데?
2: 착착했다.
0: 있어요?
2: 있어요? 네.
0: 이거 같은데? 요거죠. 네. 요거. 손을 뽑으면 안 되죠?
2: 잠시만요.
0: 네.
3: 어떤 거요?
0: 요거 빨간 거.
2: 네, 여기도
3: 많이. 이게 지금 동주가 줘요?
0: 네. 네. 빨간,
3: 아니, 이걸 어떻게 봐요?
2: 성냥개비보다도.
0: 이게 동주가 줘요?
2: 원래 보이시죠?
0: 네. 아, 잠깐만요.
2: 위에 가장 흔한 노린재 동충하초. 노린재잖아요, 노린재.
0: 근데 이름이 참 예뻐요.
1: 네.
0: 그 겨울 동자 써서.
1: 네.
0: 동충.
1: 그 벌레 충자예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 때
2: 하초, 예. 아, 여름하,
0: 여름하,
2: 출초.
0: 아, 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2: 이게 그 동충하초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지만은 이제 매미나 그런 거는 살아있는 번데기에서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1: 그래서 살아있는데,
2: 예, 그래서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버섯이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1: 아, 그럼 이 동충하초가 어디에 좋아요?
2: 아, 동충하초가 사람 기력 증진. 피로 회복. 아, 예.
0: 잠깐만요.
1: 그럼 저희 지금 먹어야겠는데?
0: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2: 아, 이거 드시려면 한 몇백 마리를 드셔야 될 텐데.
1: 하긴 이게 되게 작긴 하네요.
2: 예. 중국 육상 선수들이 요거를 네. 많이 복용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해요.
0: 요거를.
2: 예.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동충하초가 재배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은 많이 돼가지고. 예.
1: 근데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지 보일 정도긴 하네요.
0: 저희 뭐 볼 수가 없죠, 우리.
1: 네. 그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좀 습기가 있는 곳에 많겠네요.
2: 예, 예. 그리고 이제 벌레들이 그 쉴 만한 공간, 그리고 잘 숨을 수 있는 공간들.
1: 예, 여기 안 그래도 막 지금 곤충들 막 왔다 갔다 하네요.
0: 예. 아니, 근데 좀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예. 벌써 지금 엄청 많이. 와, 진짜 많이.
1: 저는 막 못 하겠어요, 괜히. 예. 또.
2: 근데 이게 잘 부러져요.
1: 그러니까요. 저는 네. 막 하다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위에서.
2: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이 네.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1: 아, 그럼 오늘 진짜.
0: 야, 오늘 진짜 어떻게.
1: 산수령님이 좀 저희 잘 이쁘게 봐주신 거네요. 그렇죠?
2: 달라 그러는데 계속 보이네.
0: 아,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1: 근데 계속 따야죠.
2: 아,
1: 고기도 있네.
0: 와.

0: 훨씬 더 잘생겼어. 항상 보고 싶었는데. 아유, 팬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서운한데.
0: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들 아유. 아니야.
1: 우리 어머니 또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
2: 감사합니다 어머니.
0: 아이고 어떡하죠. 네. 그렇게 잘생기게 나가.
3: 어머니 다시 메이크업 발이에요 그냥.
4: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3: 야, 이 버섯이 이 찌개가 네. 다 직접 산에서 키우신 네, 거죠?
1: 네 맞아요.

0: 어머니, 예. 여기 버섯이 뭐 어떤 거 들어간 거예요?
1: 여기 솔버섯, 여기 소 간 맛이 나요. 네. 소 간 맛이 나고, 네. 요거는 참부채 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섯. 이게 자연산 느타리라고 해요. 그리고 요건 표고.
0: 예, 표고. 네. 요 능이.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거 그물버섯.
0: 아, 그물버섯.
2: 네. 한 번이라 좀 맞춰봐요. 예.
0: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야생버섯이 예. 거잖아요.
1: 그리고 요거는 능이.
0: 아, 이게 능이었구나.
1: 아이고. 맞출 수 있었는데. 일능이라는 거예요, 일능이. 예. 자연산 일능이 버섯.
0: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딱 가운데 딱 있네요. 그렇죠. 이왕 우리가 버섯 요리를 먹고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약초꾼이신 우리 선생님께서도 모자를 좀 버섯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모자를 좀 버섯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아, 제가 네.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0: 아, 그래요?
4: 살짝, 살짝.
0: 네. 아, 예,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야, 아까 뭐 말씀, 뭐 검도만 말씀하셨지만 네. 트로피랑 뭐 메달이 장난 아니거든요. 와.

0: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뭐 인재군의 최민수 형님 아닙니까?
1: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까불면 안 돼요. 네. 까불면 안 돼. 우리 너무 까불면은 아,
0: 바로 이걸로 그냥 이렇게 예.
2: 진짜로 할 때는 젓가락으로 네. 팔이 잡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0: 일단 예, 예 시작하실 텐데
2: 예, 몇 개 좀 잘라가지고 뭐
1: 여기다 넣어서
2: 예, 예. 그래도 오늘
0: 강장 예. 자연강장 예. 노린재 동충하초
1: 노린재 동충하초 네. 네.
2: 벌레까지 드시기는 좀 그렇죠. 네. 이거 한 100마리는 먹어야지 이쑤시개만
0: 야 잠시만요. 와 네. 이거는 진짜 와 노린재 거의 막 성충
1: 와 엄청 크다.
0: 네. 엄청 큰 거네.
1: 이거 다시, 벌레가 크니까 이것도 기네요. 네.
2: 해가지고 다시 버리면은 네. 여기서 다시 벗어 나와요.
1: 또 나요.
0: 네. 하긴 여기 그 균이 균사가 네. 들어있으니까.
2: 아 이거 이빨에 끼겠는데.

0: 우리 그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 예. 고생했으니까 아드님부터.
1: 아이고. 예.
2: 아유, 오로지 내 눈엔 신성만 보여.
0: 아니, 그래도 아드님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 아니. 서운해도 할 수 예. 없어. 좋은 거는 얻을 수 없어, 사람이.
0: 예. 예. 어머니, 능이. 능이. 예. 일능이. 아이등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2: 어머니 전 동축
0: 네. 네, 들어가 있어요.
2: 들어가 있어요.
0: 네,
2: 들어가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네. 빨간 거. 네. 아들 거 능이 뺐네. 능이 빼서 절 주셨어.
3: 집에서 뭐 자주 드실 테니까요.
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국물을 좀 맛을 보겠습니다.
0: 와. 국물 맛을 한번.
3: 아, 좋네.
2: 역시 뭐 국물이 진하기도 한데 되게 오묘하네요. 그 모든 버섯의 향이 다 느껴져요.
0: 국물도 국물인데 딱 이렇게 버섯을 떠서 한번 이렇게 드시고
2: 같이.
0: 와. 능이 향이
2: 쭉 나네요. 그리고 이게 코로 확 올라가는 향이.
0: 버섯 하나하나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네. 약간 고기 먹는 맛 나요. 고기.
4: 네, 아무래도 표고 같은 경우는 뭐 고기 맛이 많이 나죠.
2: 식감도 그렇고요. 네. 네.
0: 자, 한번 동충하초.
4: 이빨 끼시는 것 같은데.
2: 아, 아침부터 되게 피곤해 있었는데, 어? 단 한 줄만으로?
0: 어? 아, 모르겠는데.
4: 100개는 드시네.
0: 어, 지금 여기 있는 나물류도 직접 네. 다 산에서.
4: 재료는 네. 다 자연에서 공수하고, 아. 그 다음에 채소나 야채 같은 것들은 네. 집에서 직접 농사 짓는 걸로.
0: 어? 요거는 그 고추잎 아니에요?
4: 아니에요. 이거는 화살.
0: 아, 화살. 네. 아, 화살나무. 아, 이게 화살나무예요.
4: 이게 봄에. 와.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물들이에요. 이거.
2: 이 친구는요, 전 처음 보는데, 이건?
4: 전호라는 나물이에요.
0: 전호.

0: 호. 요것만 진짜. 먹어도 환상인데
1: 유명한 이
2: 박자. 버터까지 먹으면 뭐
0: 진짜인데 환상입니다. 아 그래도 이게 산행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이제 아내분이나 어머니 이렇게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좀 막 반대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게 워낙 위험한 거니까.
3: 많이 반대하죠. 예전에 한 번은 제가 휴대폰이랑 그런 걸 안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께서 해도 줬는데
2: 연락이 안 되니까.
3: 예, 연락이 안 돼가지고.
0: 혹시 뭐 실종 신고?
3: 예, 그래가지고. 많이 좀
2: 아 놀라셨겠네요. 네.
0: 아니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를 불구하고 계속 산행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궁금해요.
3: 워낙 어려서부터 했던 건데 그거를 녹지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고생 끝에 그 하나하나 그 채취하는 그 성취감이 그런 희열감을 진짜 잊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0: 제 생각은 그래요. 계속 올라가시는 게 왜냐하면 나만의 보물창고
3: 그렇죠. 네.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요 계절에는 뭐가 나고 뭐가 나고 그게 누우면 그 머릿속에 그 뷰다 그런 게
0: 계속 천장에 막,
3: 막
0: 그려지고
3: 맞아요.
0: 막. 그래도 아직도 뭐 어머니나 이제 가족들이 좀 걱정하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특히 낙상 사고가 진짜 많거든요.
3: 그렇죠.
0: 항상 조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 꼭 챙겨가지고.
3: 예, 그래야 되겠어요.

0: 우리가 지금 탐험 콘셉트잖아요.
1: 네.
0: 제일 잘 어울리는 체험입니다. 오시면서 내린천 쭉 보셨죠?
1: 네, 오면서 쫙 이렇게 굴곡지에 내린천을 많이 봤죠.
0: 이 인제면 또 내린천인데 내린천이 1급수인데다가 워낙 물 맑고 그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그 레프트기 참 좋은 곳인 건 알고 계시죠?
1: 래프팅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서.
0: 그리고 신기한 게 이 내린천이 예,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대요.
1: 거꾸로요?
0: 예, 내린천은 거꾸로 흘러가지고 그 거꾸로 흘러가면서 재미있는 또 코스들이 많아서 래프팅이나 워터스포츠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1: 와, 신기하다. 어떻게 나 거꾸로 그러지? 그럼 혹시 우리 네. 이거 타게 되면은 네. 나이도 이렇게 뒤로 가나요?
0: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여기 지금 체험하는 네. 곳인데.
1: 어, 근데 여기 뭐 무슨 보트도 많고.
0: 네. 네. 아, 이게 계시다.
2: 어,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1: 오, 굉장히 젊으신 분 두 분이 계신데
4: 아. 아니 대학생분들 같은데 이렇게 오셨어요?
5: 아 아닙니다.
4: 그러면요?
5: 아, 저희는 여기서 우리 리버버깅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대표님들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워낙에 젊으셔가지고 얼굴이 전 대학교 이렇게 MT 오신 줄 알고.
0: 네, 그래도 믿겠어요.
5: 아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제가 정말 그 알아보다가 말씀하셨던 리버버깅을 찾게 됐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래프팅이랑 좀 다르다고.
1: 리버버깅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저는 생선
5: 이게 래프팅을 아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리버버깅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몇 명이서 보트를 타는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타게 되는데 네. 리버버깅은 각자 자기 보트.
1: 아, 1인 1보트예요?
5: 네,
1: 아.
5: 1인 1보트로 네, 우리 노도 없고요. 네, 패드 대신 오리발로 우리 급류를 직접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래프팅.
0: 아, 그럼 이게 패드 없이
1: 없어요? 그냥 발로 하는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1: 아, 신기하다. 그럼 오리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0: 그러겠네요.
1: 그런 개념이잖아요.
0: 이게 약간 패들 밟듯이.
1: 아, 요건가 보다. 네, 이게 그 리버버깅의 보트, 1인용 보트.
5: 네, 아. 보트 이름은 리버버그입니다.
1: 리버버그.
0: 네. 그래서 이제 ING 붙인 거네요.
5: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인용이라서 작긴 작네요. 그렇죠,
1: 그렇죠. 어? 이거는 약간 쿠션인가?
5: 네, 맞습니다. 등받이.
1: 아, 등받이. 야.
0: 아, 그럼 약간 이렇게 눕듯이 타는 거네요?
5: 네, 맞습니다.
0: 특별히 또 이 내린천에서 이 리버버깅을 즐기는 어떤 또 포인트나 매력이 있나요?
5: 아, 우선은 리버버깅 자체가 뉴질랜드에서 구한된 랩보트인데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험한 계곡들. 네, 뭐 래프팅 보트나 큰 보트로는 갈 수 없는 험한 계곡들을 헤치고 나가는 재미가 있는 어드벤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래프트입니다. 미산 계곡이 국내에서는 그런 곳에 가장 적합한, 국내에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 오, 신난다! 와, 급류, 급류, 급류! 와!
0: 와! 이런 거 보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참 힐링이네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둘 뿐인 줄 알았는데 또 와 보니까 또 우리 동행분들 계시네요.
2: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네요.
1: 탑승하실 때 먼저 배를 물에 띄우시고 그 다음에 배에 걸터 앉으시고
3: 어디가? 어렵다.
4: 좋은데요?
1: 되게 따뜻해.
4: 네.
1: 오리바람 구멍 있는 부분이 발 바닥으로 가게.
4: 아, 이 구멍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넣으면 돼요?
1: 네.
4: 알겠습니다.
2: 아, 이렇게.
1: 그다음에 이제 오리손 착용하시면 돼요.
4: 오리손.
1: 로고가 손등으로 가게.
4: 아 예.
5: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교육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버버깅 같은 경우는 기본 진행 방향이 뒤쪽이에요.
4: 뒤쪽.
5: 아~ 편안하게 걸터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오리발 차시면 이제 뒤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금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내려가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면으로 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리버버깅은 뒤집어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레포츠입니다. 강사들도 이제 쉽게 뒤집어지곤 하는데 대부분 급류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지기 전에 반드시 느낌이 와요. 이거 넘어간다 하는 느낌 무조건 옵니다. 자, 그럼 이미 늦었어요. 한 손으로 배를 잡고, 한 손으로 배를 잡고 전복이 되셔야 돼요.
4: 아, 저렇게 한 손으로.
5: 반드시 뒤집어지면 이렇게 몸을 슈퍼맨 자세로 몸 위로 띄워주셔야 돼요. 물 위로. 자, 이대로 그대로 급류를 타고 내려와 주시고
4: 다시 올라타.
5: 다시 올라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6: 출발.
2: 자, 출발.
6: 가자.
2: 가시죠.

0: 빨리 적어주세요. 네. 오리발.
1: 어, 손이 노고 발이 노네요, 진짜. 나만 잘하면 되네.
2: 뒤로 누운 다음에.
0: 딱 하실게요. 오, 잘한다.
2: 안녕.
0: 와, 재밌다.
2: 오, 금리 있다. 오, 이제 시작된다. 오.
1: 와, 이제 금리가 시작됩니다.
2: 오호. 오, 끝난다.
1: 이야.
2: 오, 세다.
0: 와,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3: 오이고, 맞았다. 신선생인가?
1: 오, 못 올라온다.
2: 저기서 전부 뺐던데?
3: 예. 와. 아, 나 뒤집고 저거 뺏어버릴 것 같은데.
4: 이제 바위가 되게 많은 구간으로 들어가서요. 여기는 뒤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2: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

0: 최고. 와, 금물 엄청나요. 와. 와, 앞에. 와, 무슨 병풍이 있는 것 같아요. 와, 풍경 봐봐.
1: 지금 여름이라 시원하기도 한데 주변 경치가 다 계곡에다가 솔숲이 우거져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참 힐링이네요. 오, 야.
2: 와. 약간 돌개구멍, 커다란 돌개구멍처럼 위가 뚫려 있어요.
3: 어찌 이렇게 만들어졌지?
2: 이야. 와.
4: 빈채로 빈채로.
2: 와, 진짜. 와, 이거 신기하다.
5: 이제 거의 끝무렵까지 온 듯합니다.
6: 우후후. 와, 와, 금유, 금유, 금유. 오. 예. 어허, 어. 와!
0: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5: 진짜 다 왔습니다. 이제 피니시. 예,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신성 씨도 도착했네요.
3: 와, 이거 체력적으로 장난 아니네.
1: 야, 원몸을 잤어야 되니까 난리다.
0: 와, 일단은 우리가 리버버깅 완주를 했잖아요.
5: 완주. 그리고 이게 그 타는 것도 재밌는데 이 주변에 습하고 막 절벽, 바위, 예, 이런 게 너무 멋져가지고
0: 그 바위 사이에 돌단풍들, 지금도 이 포인트가 저 돌단풍이거든요.
5: 그리고 아까 우리 막 비밀의 공간에 들어왔잖아요.
0: 맞아요.
5: 돌개공원 커다란 것 같아요.
0: 거기서 빈채로를 외쳤지 않습니까?
4: 빈채로!
5: 지금 돈 안 내고 들어도 되는 공연인 거죠?
0: 해병대 캠프인 것 같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보통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는 백제 역사를 엮이고 가야하고 몽군 공구천왕각하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저는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Thank you.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천안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왕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이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수비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여기는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만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됐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에 오길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화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새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약간 켜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했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비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아,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1: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작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0: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이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0: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1: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이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를 꿇

0: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1: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2: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시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 rat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2: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의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1: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